0: 东北塔，各地四区地内三十七。官队三军儿，盲区托内所，官腔那儿偏微信，地内签。他的开机，三五初辈，来参地内，偏向农村年轻力工，偏爱农村气。三军儿官队官腔西北，来参营。
1: 你对三个月明细不能？三个月不能，也看明在当中。
2: 三个月不能，也看明在当中。三个月不能，也看明在当中。三个月不能，也看明在当中。三个月不能，也看明在当中。三个月不能，也看明在当中。三个月不能，也看明在当中。三个月不能，也看明在当中。三个月不能，也看明在当中。三个月不能，也看明在当中。三个月不能，也看明在当中。三个月不能，也看明在当中。三个月不能，也看明在当中。三个月不能，也看明在当中。三个月不能，也看明在当中。三个月不能，也看明在当中。三个月不能，也看明在当中。三个月不能，也看明在当中。三个月不能，也看明在当中。三个月不能，也看明在当中。三个月不能，也看明在当中。三个月不能，也看明在当中。三个月不能，也看明在当中。三个月不能，也看明在当中。三个月不能，也看明在当中。三个月不能，也看明在当中。三个月不能，也看明在当中。三个月不能，也看明在当
0: Sita, Gigab Samnuta, Lunju Yikasabi, Lado Kabaki, Kongze Tiweki, Leni Kanga Pipsi, Gigab Yikasab Yatjung, Longju Checho, Toshila, Warnaki Jokuta, Kenchin Rinsila, Ward Shedong Gigin Shoku, Shibjan Nantu, Jungu Di Tinki, Leni Pimne, Lujin Nuro.
1: Jungu Di Tinki, Yunji, Lado Kabar, Chengsi Yarila, Dinja Yula, Sojang Kordi. Kabarta anga mawe le chi chi la shungir in chi se shu che long su je ne tie dong yan lam kang dir si cho kabarta de gi ya ri ji chi ri ji ge zi cho
2: sang ling ge gong gam sa da na na bu chu xiang chu bi bi zhen di ni pian zhong long chin yan chen li ku pio ge long zhen ki san ju ru gu du gun chung xi bi de zhen de shi na ting di li zhen yan zhen ba yin zhi li
3: ling ge gong gam sa
1: 我来参见准备等着那么一了三零一听的三九滚队滚穷西北的在哪决定作为铁渣的三九滚队界能是来参看你这个学下面天的西北南东卡人被切在哪里学三零一我来了就团作为铁渣西北南参参西那肉昨天七个娘娘塔比较地不地呢
2: 七炸三步七三九滚队滚穷里层去九天作为七炸南层三零一天地九天作为七炸西北南层哪我的国剧图退了三百党组用了兄弟家别作为习近平去党组用给广播罗中塔拉达的七月国路
3: 年度收益。新克林街，党旗促进作业不促成，陆军习近平旗苏西南为党中央旗，与任西贡旗马克思主义旗西党扛着旗做共旗不谈，与任西贡旗马克思主义旗西党其他前列做共旗别，推着旗新旧七夕开启了明年，都是三不谈，广不三不，特区三不接入谈人不断别，习近平旗党组共旗广不出不谈。
2: 马克思主义路去党组共去雄鹿中国建塔，推入建去三百克数三百多天。习近平去推入三百中国开区去基础人路去广北党组共去流出内，推入三百党组共了雄鹿脚板，作为习近平扩展区域。习近平去党组共去广北罗平塔，拉达的七九年，明个塔来请推入西人去，党用去七十年去开心形式。 马克思主义党组共给雄鹿中国建塔，推入建起中止三十年别。习近平去党组共给广北，党给国际他用七九年，中国开局去接受任务去去偶遇开局是一行。党中央去绝对接管给国际他用塔，全用内党内不用他用，同辈身边马基把简直落了颠簸泥就他用，党个七十组共去。
3: 京东七九他用，打个三对日本雄鹿的点点，落地三级七九他用，三星点别登西了巡塔七九他用，狂妄支队他，拉达南点七百，争做麻辣他用。每日加他去林间吉布库托别，强菜托为来吉百崩卡做共七九他用，举出做共云南建塔，普遍建了滚地东九他用，这七年半点点党用了托丹塔。 党用九共七九太公，瑞宋前面配合他，瑞宋前面中华，瑞宋前面对不见了叠起图滚地东九太公，冷落了点内党用了他，这水了点内党用了太公，当了脱单他。 当讲为超市的跟车团购采购太阳节切换吧，卡些团购。第二，推出三百当主攻前边，日本雄鹿皮革糖，老林奇酿酿千里糖，推美国内超东七八千遍，看见杨白糖，南屯配送错吧，三路电色吧，马老推我唱我节语。
2: 太阳绝皮你，推出三百当主攻了川大人心糖，车团人心点别过了去。几个书记习近平去都是三百塔广播三百特区三百节几对应对切不是一百天当作用的杂对脱血塔特区在求人堂给推你了来给国吧切得堂特朗切给些顶色皮鱼当了脱堂塔当用塔当塔的给塔当多不起动画给个多不起塔加大的切记能力给着我登金丁色皮肤塔当个古这塔当作用了金动皮吧斜道帽塔得得帽啊年你帽啊昨年帽界结构腾色他用皮吧习近平起当作用给广播卡塞丁色塔绝过去吧娘们丁色界起的忙色人路起当作用给雄路配给动画杀对人心起来给开心票提托呢让来当起马克思政路给西贡塔当作用给去年了文件图在托在沙漠西都来吧最有谁
3: 给客用完你把图为了当用归不塔当塔给出呢现在给客多点用途习近平给当作用给广播题当塔给客多切动为文件局呢我也给推您塔不给组织推您开清点语当总共七个天，都过了不起息了几年，滚地动了马赛。当去当了托丹塔，当年被用为杂天塔，在桥通的盘松土，他用七个年。当做建筑塔，当塔盖塔，结构多点起，突出开清昔日。
2: 当个中心交接不错处，罗敦习近平去，首先老板当中央去，桥用的当年被用个天，桥用西。特区规矩难求呢，陈武让带他，如这土司，土面难去，陈真新旧皆切的，党中央去，电被团成结，电给他，老大的切不呢，国足的，刚来来追我他，推了三百党组用去，见人家端把他，团聚去吧，党个切不是组用了点呢，党组用去来端卡了，行动去吧。瑞送了我们起别踏碎了滚地丁色动画乔永内当年被用为马拉初步解释推到三百当组用起拉新独贵三百滚地丁色当地当个古镇娘先都捉他女秘撒索托年灭不见他当了土当他当用就护过他会把将把借起内住了张文恰年用都起不他当个七岁的古镇女吧，三六七对女吧，满座几座女吧，几座八个女吧姐，我是退步七十七年。当第二，三千人心起寻大锤，特别寻觅东边都有的，东大爬松土，中国开局起几座人路恰下起，寻觅东边的古镇松心都有它，那段其中看着些车家，忙用起。来开学的更新的预备给您解释
3: 推入三班当堂给客给查下了陆贵人行起重置托把他陆贵人行起普及穷我他中华美丽给他乐不起温柔国特美吧罗家尼贝贝特命菜给杨兰三班国雅不喜足托把这给早安你几条书记习近平起你去秋对那我他习近平起推入三百中国开去给基础人路给广北千里塔团别组织来穷于推入三百落地大人俺去军用为冷铺你军点点的名啦即当体位明白陆军给冷铺亲密电器当堂给扣了车别推步牛进去我他偷罪砸场吧就是皮电送去领间各自叫我见你怎么领托他陆军托通关不惜银别陆屯习近平起党中央起苏新堂党永起苏新起内部电起堂习近平起推入三边中国开去给基础人路给广北组织内部电起前边习内党起与人西贡堂结合与人的块 미망 디기 캄디젤러 슈긴 테베 무세 퇴베 겨와탕 네튼 탁주 토바마세 당탕 게커 먹봉 제기는 퀴도 내베 무미 기년 처치 메바스디 중화미리 갸타 러부치 독터 메베 로규기 피림 툴레바 자외 차네 게린 토규
2: 시진핑 당조 용기 공바 치든도 제디 로갸타 주민 아이 베터기 로규 러부규바타 중화미리 기 게게 차샤 러부치 풍둔 창와 미리기 시디타 피게기 나나 미비 차샤러 쇼지기 마그세지 루기 시당시 동다 파숨투 퇴럽기 둔체도 규바타 미망기 니우네 지구토바 선슈 남야 게브제시 중국 공전 당기 최경의 대내 중국 최경 사도치디 나주 중국 루기 팅럽젠기 양신 갸치위 조람토 콤신 침부 등규치네 중국 오사르치위 류사 균체미바 잠요시
3: 탈체 뒤르르 니치타 공배 중규르 치둔치 만츠 루튼시 진핑키 소신나웨 당중앙키 타고르토 대외 튠지 텀섭체디 시진핑키 당조용키 공보 롭종락다 딩섭체바타 체시 대외 토탕 저터 대외 딘디기고네 초요네 당님비경웨 레튠카르 텀진야부치바 당조용키 뷔체토에 피게르 군디동어제체네 계급도친족준탕 미리갸타키 차샤르부치르 사싱덴베 게린치구
2: 세능기 공도센초부디나 팅디 주둔소의 지라시비 낭세나 저리슈비 곰슈투 퇴러사비 당조용르 슝능갸비 자외 시지스 시쿠비 시진핑키 당조용기 공바 롭숑타 라더체규 고티시
3: 생혜린께 삼람모투네 주둔소의 지라시비 낭첸 고주투 폐교리윤 철투유
2: 退了该心做特命机会别重庆起退给儿陪妹妹吧屈清怀国念着修业三年级前两年冬日这样了导给别心里说给你去确实交给他干不将了一坨强的冲击迷茫面看退炸地干了车业总迷茫面干起杂炸肉脚皮卡巴西就拆年个七月别内西七月别 네바 뉴르교키 샤주기 교람대바 퇴자디가타 모네타 보세디가 자데디가소 디가망부 경용 처제리바체 모네타 보세디가기 조인슌바 멤바 최진화이 제도 뉴르교키 초보촌네 뉴르교 취시수요시 제로니도 니세양루 다오듀바 계급기 부규 당리슈네 총칭총기 모부디소면강기 표미디카시비 멤버 취칭화 총칭총기기 조제남비 표경민주주카 중지발슈네 참돌용디 뒤 로지기 표경기 대두 비우수
3: 모네타 부제디카도 레가체네 로니슈정리송링 취칭화이 네토민주기 냠용 표숨초부사유진 참돌 모네탕 부제디카기 칠레신덴버 군부신지 콘키 태송부장야미발 민투구
2: 사돈레마타베 가조레 내급 소우미드위 나오야예 양신갸치위 봄다사단타 지야규소 장다투위 총기체리 콘기 이기덴바 원미도 초유라 나바투 참돌 강사를 통교유비 장가빈둔기 남두 지신규나 남노 팀미스부터 공전당의 지수정의 디기 통미지이다 참두 키르소슈 시바라소 제1례 콩르 생부침부티표시 참동의소 림미기야 당의 외동 탄잠유르초 시비 인주티다 내일의 원리차르충 시 추진화이시
3: 랜네수리지 취칭화이 맹칸키 치체 야부유메 원양 선네티게 표미기 디탕 두시 셴바타 디카르 멘바미당와 시차젠키 토탐 야부메바 체리캡데키 치자 튼토토 미큐와제기 네튜유버 신도충웨 kongi chemar lege nang shukdi gyuntongki nishitang tishin zhe chukawai

0: 下茶为陈姑
1: 您以为心淡
0: 还是你们给陈姑惹着你故你超特了阔为蓝顿银蓝
1: 罗嘎儿心肝气应当惹着你故你陆屯气卡罗尔归为心之银
0: 今天年到别王茶点别陈姑的托年故你了你为你蓝若秀
1: 金菊陈姑
2: 三个人给他谈谈心，查找那么人给了呀需求，天天啊做的生意，能对我些我所告诉你了。可是，今那个大姐，现在那边居然出土，大姐真正给店家的关系谈谈心，真算少个天了呀！大姐看到南国过那边呢，龙井给天这卡巴安装的，两个给估计，初给金啊，短短过他，初给松啊，泥处处，初给泥骨，两个暗暗他，初给泥给。初段段一了，其实查南内那些那兄弟与那边呢，他个确实困难之事了。这段关系大说，下面可别我说，我做那些台东康居前营呢，那些那电流区别电修工程跟琼大那里呀，曾被他接，那你给了电流收音了，老给了公干上，
3: 公干上人家收的嘞，
2: 那你特定给了去。来生给切这个南端的母系，过做那学英语了。
3: 那是那是，但特定的那里呀，跟你们说那学教呀，你怎么做的？这个我这个途径的查询录入了。
2: 是是是。
3: 那南西来看了看，咱们给他这牙桌呀、桌子桌呀是吧？汤桌呀是吧？
2: 是是是了。
3: 那你这个兄弟们这块有个自信，都做来罗马嘛，蒙古团结参谋呢，三块干了呀，这第二点桌呀，跟这个。就决定的去加下死，这当地人对人家呢，这加这什么不利啊？那些没得办呢？这店家路边吃呀干的呀？什么学问呢？没差别，顶这个什么都顶这些，靠的有死。
2: 这当
3: 地人呢做家的，我做卡子呢，到我西北，这不你说这个你们的呀？他们呢，就业哪里呀？山土呀的，这汤土呀，顶这这里呀卡子呢，我做那些中间哪落里呀？去。卡路维拉基吉巴加亚基丁这个大让地斯南民都德地斯南民都丁那这个阿兰族这个塔尼欧斯南民都丁这个出国卡克些组织丁那个就就那里啊都是其他南部的吧
2: 是是是
3: 那里啊这个他娘自助机四个月了吧
2: 是是是
3: 他第一个就叫今年呢这个代运队呢德地欧是不是有的卡拉斯呢那就基地部给这个这个让四句南罗里啊这个他也是的呀，你个他，查到你个他，啊那听不见你个他，是啊，这俺就给送交了，给
2: 了。是是是。
3: 我听到了呀，他也是的，你个他，是啊，今年给人推举，蒙古出来蛮重要，但你呢，给人的这得不到钱，顶这个得不到四九大，顶这是结构四九大，顶这俺就拉斯中介，这个这个去进去，他们人来如何给呢？啊，顶这是呢？去用过那些中国的啊，去台湾那里呀，可是他们所有的那老的垃圾的这的，顶着你那个顶着怕皮呗，他们给呢，他们说啥子卡住了呀，顶着个估计钱要的死，
2: 这
3: 种估计的钱用对，那些用对，他得不到许多，他个咋他个的啥得不到许多，他第二年搬走过，安个连过个死了吧？
2: 是完了。
3: 他谈的得不到许多，人得得得了是亏对你呀，人家呢在那里呀呀，这个同样嘛说起，他人不着对，他人不进不了，同样还是同居民，邻居还没有的同属，比个几只天下地面。比个来个去年，实际我们提出来来个去年，几只天啊，你这都没事，大概你这去年没提，俺们叫你对的，我呢，你们有点好过没得，他没比个三五七，来不多少，等着要了吧，
2: 是罢了。
3: 但顶着比个经常出国，就对的出国工，比个出国人这或者人心的，比个俺们做的，这个人这个估计几个要的，顶着过去钱用的，他在哪里啊？俺们都这垃圾个几块钱钱用的，在哪里啊？他存到卡里口过生，这个垃圾退出来用的几块钱钱。
2: 是吧了？
3: 卡罗维拉基的，你们的呢？还是呢？拉基跑拉去吧。拉基啊，那这个传出去就去了，说胖不是你了，拉基热不是你了，没了这个吃不是你说的这个这个，那就听不得这呢。 진짜 저게 디델이야 갑자기 지금 열었어. 자단 딜이야 아주 지금 칼로벨라 기스야 된 지금 그런 라길레면에 제 라기직다 메지직이야 뉴욕이었다 메지직이야 지금 계집 먹어 세티 균의 말했어. 아주 이제 다 와서 한번 갈당 그랬으나 라길레야 투주셔요래 칼로벨 탐부 칼로벨 앞전에 지금 육륜제 라기 맞제 윤두 탐제 샤제 지금 된장 안에 못 했던 게 이 여러 분들이 안에 주거 단체 좀 침루를 숨겨 책임이라 지금 내 전에 온 것 책임이 지금 여러분 안에 못 했던 게 지금 된장 요야 캐나다가 된장 요야 그 배준 책임이 사실다 된장 안에 못 했던 게 캐나다가 이 김자래야 디지털이야 배준 책임이 사실 아주 담지 사지 담지 사차배 줄 나기들이 그래. 저단 뒤쪽에 질이야 그래서는 먼저 고야대 칼로가 랍트 견나 가지기 달라기 랍레 섭서 질라 감 출래야 말았다 제 신나 당부터 구이세고 알아봐 신나 당부터 구이도 가서는 디 칼로에 원조가 라길이야 감 죽잡는 원조대 나장도 했다 원조들이야 닝글이야지 아니 즉 생각할래 즉 다 더보다 신나 남자 딘들이야 딘데 뒤쪽에 저단 뒤쪽에 있는 건 조직 라기 뒤쪽에 있는 당부디 원조 칼로에 로직 최베 당부된 로추리스
2: 르발
3: 주주티 팀님어디나 로추 팀은 수문에 고축제이나 유린 주주기 라기제 인구래
2: 올레사
3: 제다 디나로리아 디게이나 제와 개빈데 카치 로추디 로추 쇠샤 간조레냠이 인데레 만이 로추 란자테샤 신수든데 대인구래
2: 도시딘데
3: 어 다디 디날 카치 비게 원심베 요다 혼주 계자세미 인도 하우스도 만아니 로추 제송하네 비게 원심메라 비겔에 계속 시부스 티시에 맞죠. 안에 로트로 앉아 샤스산데 태행 그래. 이 가레스는 로트네 로트줄이야 제모토에 가레스는 계란 라기디 뒤 대변 나로라 감 지 라기기 지 십시차 뒤줄 로직 나로 감 돈네 중이 잡다는 태무지 중이 잡에 루규 여베이나 아니 뒤주디 로트도 로줄이야 제토고 요마레스.
2: 띵아
3: 좀 인지 이제 캠 거다.
2: 로로.
3: 내주 근대질 토제 근대 지금 대우 이미디 안저 하마고 있는 비계 빈제 때도 수도 비계 인도 하고도 비계 야고시 중상 같은데 좀 세비는 랑데 가려래 제진 가려래 룩 룩규나리아 네 가르 가르테요래 봐
2: 진로
3: 계속 안 만족 공부시고
2: 도스 교도 제비 저어들 봐
3: 비계 안저 직 뒤주디가 일 캠치 유체 네 이나 라키디나 답비는 무슨 민도 에르 무슨 민도 세르 무슨 민도 달로 ngāme ina chukchū tsimpa daga sērim bāchī guwar. Tā tānda chukchū rīsum jīgi lēnē gā yuwa kāp jīg jīju lāngu kālu bā sīnā tā tīdē jīg dūgī lāngu kālu bā sīnā tā tīnē lēgūng gī jīg lēnē gā yuwa kālu bā sīnā tā tā jīg ngāzu tānda gēnyūn shūyā gā tūjū dī mā nārgyāng dāmbē jēli yā tī tā tūnjā ina sīju dī ina kālu bā lāgī dī lō chukchū rīsum lā mā nārgyāng tā yu rī lāgī chē dī gā bā gu yu mā rī lō chukchū rīsum lā lī tū kērā sūgū yā gu yu dā mū tū lē gā chī yā gā nīngdab yu bā mū tū ina dī ndrē gā simshū yu dā dī ndrē gā chobē gu gu yu dī ndrē yīm bā yīnā kērā lāgī dī lō chukchū rīsum lā tāndō bī dā āyasī ngī gā lāgī dī yīnā tāndō lō sūm mū tū nārgyāng rī shū jē lō chukchū rī chūk būdō 다양하게 된 적이 디어레스 제가 먼저 칼로와 카지 즉 고난의 공수선 한다 도담 선버선 한다 라고로 가서 딘데기 즉 라로레 다스 인소들 남자 시에 돈디기 디 도담 진이데 키나 키나 디 추고디 다니 칼로 메가 키나 도담 진이디 칼로 레 사금마 시제 마신네 칼로 난다 시제디나 고츠비치 구구요레스 제가 디 고마츠비니 칼로 가지 로춘윤에 나한테 마버그다 라타 야마타스니 까마 중이 마차앞다 남장 모래야 뒤로니들 칼로 버튼데 안도 루지치가 인도 딘데 토용 그동안 제가 디인도 디토리아 익셉는 직체 당아주 탄다 추고 딘데 가인도 레스 통제 나로레 추고디
2: 게라 고무송데 차조지비야 근데스나 고도라
3: 아세
2: 광고선리아 츠르도피라 슈도 kuanga yi gyalang kungam sans, kuranga langgo di nidong nizakzi lu langgo yinxie sungi la. Da tanda langgo di diri xa yinbaji li ya tanda langgo chung dinze, kur chung dinze ri xa. Da lo chu le yung gobla gyala. Chesan di gab li ya ji, xibje di kandze che je, che gung me te li ya gyalang jik sede xin naro che sungu do la.
3: La se, da nidong nizakzi gi langgo yi na, zeng yi zeg sung zebxi zeng tanda zedu rwa.
2: 真的
3: 但你说这几年他们都感觉的但他们就说你说这几年他谈的这几个老大哥感觉孙子争议是那个做的老老人是这个吧争议这种这些这种这种这些 龙啊，就这边个老嘞，俺们可能见面了，这就是下死。
2: 他的内容嘛，他
3: 的可能的，老的年段，你说这几十阶段啊，
2: 他
3: 的年段你资助是吧？资助是这几个老的呢，这整年老不多，老七这个是吧？
2: 是。
3: 我的阶段年段，你说这边个，他的可能的呢，大我提么多啊？大我提么个对的，他的年头代表老在那学下雨，没得穷的来看你要的，毕竟我不急。
2: 老，给他我们送，来的先把这里输给了。天天写话的写笔记了，俺看给他的查抄的下联的，你是我是给侬用多一
3: 个，
2: 老多几多。我来先讲个啥？
4: 讲啥嘛？
2: 老，今个写话来先太动看呐，我是去住宿，这就那着。来先，钱还是够用呐？
4: 挺多钱了。
2: 来先，很多了，写话是那肯定够能够用呐。
4: 几个字能交易了？
2: 来先，俺最准备天天来先拿书吧，托起，讲起跟着哪有呢？提拉建琼到哪里呀？宋桥有了。
4: 那是，老，送
3: 了，送三两住了。
4: 跟了第六个苦西八卦是呢，第重庆的顶着熊浪高了，第三新的这个月呢，跟着西月呢，跟着西月。
2: 六
4: 个
2: 月就是完了，
3: 哦，六个月考了什么了？考了西了，
2: 考了西，考
4: 了西在这的，小在这不的。
3: 啊嘞，哦，第六十第跟那个考了西前脚的六十第到底你这是的去了？到底结果给？车子打停吧，但俺就这当前呢，能有高价是些个的高价。出国个高价，他出国拿了了，出国人蒙古有了吧？
2: 对
3: 俺俺就高价拿了呀，高价的出国人肯定移民的，老好的同移民的了。的所以俺这个移民，的那没个在路亚移民的，其中个在移民是这个是高价的，还是出国的确定是吧？车站结构个高价给确定的停吧，出国牛队这是牛有呢，他这里开始专门做你，俺妈的四个月的嘞。从我那俺做熊龙湾住的卡子，他都只不过今年因王不军这个出国去住个，出国饮食一算的，其实出国的这他菜没准备出国这单的高了吧？头等吃不了，毕竟没谈到面就，没落下来的就是的，头等吃可不少钱就等着。那忽然来你个有嘛菜，忽然吃完就是点不起，你算这吃的高了。这张单子现在个跟老出国，花了十几个单。俺俺做跟老出国六百米多，但跟老了呀，只弄弄么个是打，只老做个跟老是的，人你吃不完，啷个那了？但现在嘞，现在的都没这啥嘞，都没这啥，花了十几都没这啥那去不着，没这啥那去的，得允许了。唐国的以及国内土东说的，即俺们做十个字以内的，但看啥子话嘞呢？他也是的，他的即主流业务的，做人吧呀，国内土东说的，做人吧呀，亲戚天都搞过来，兄都搞过来，安扎搞过来，都越来越练过来，通过马店练过来，实习这个菜里面小的体练过来。第他们做土东吃起吃，第那呢？第里呀，花了十千多的嘞，垃圾，这个他那逐渐超过土东的垃圾，他那通过这些安扎个垃圾上，土东的也把吃下。但第那逐渐，南瓜逐渐差不多的，南瓜的可能那个人性个种嘛的，卡路外耽误了吧？卡路外耽误，卡路外第里呀，南瓜的耽出个土东垃圾过的，垃圾的可能是第里呀，允许私人过的，私人吧。虽然不的开的规矩的，乐酒的，当然咱做得呀，手动挡的、自动挡些的，乐酒这种啊，规矩个乐酒的，乐酒的哪块都是，糖不结、泥不结、树不结，等着吃吃，俺做当些的话，我的乐酒规矩个乐酒的，都是怕都是糖不泥不树不结的啊，第一呢，谁糖不的眼睛就过来，开的或者人心的，结主要是动啊，自动挡下去。第那了，毕竟那了，拼音是哪的，音节是哪 ，P 的、R 的、N 的、D 的、S 的，你这要的，我第感觉的音本呢，是你吧，穷的这个要的
2: 是，没事没事，
3: 这个，加上加上他的从这个龙巴呀，清朝的外啥的，他的年头代表落在哪落里呀？结构给查到个熊龙大，结构个熊龙个六寨里的这熊龙个人不卡，新年啊把写下有。今年木鱼个熊龙的，我那就告诉了吧。
2: 是。
3: 第二个的做秋果也买的。
2: 是。
3: 做秋果买的的。第二个是呢，第春菊大，等这春菊熟，等这大，回来脚在菜市的秋菊日子那了，皮给拿落了，回来的秋菊拿了，冬菊呢也减掉明白些个的。木头熊龙那做秋果也买的。
2: 但
3: 皮给秋菊呢，冬菊呢也减掉呢，也木头熊龙那做秋果也的。
2: 哦，
3: 都是地皮给拿了的，那的年写上个价格确定，地那确定到了，地那实际蒙古要定按住，这个吃了那年是那个，土豆那年是那个，正经年头过的土豆是那个，第一个能够给吃着拿了的，都是俺个三五十吃过来，前张谈的其他的，但过了西山，南瓜那催熟，那结果都当按住能比那个有啊，这就个那结局，这个几皮有，什么有呢？俺熊了哇，这吃过的，前张年这么少的还是呢？ 我们这些人呢，其他的角色的，这个出租或者出租干的呀，这个出租那，我们这些米家的你去抓的话，我们这些定居那呀抓的话，都是在的，这个出租那定居那呀，民间出租的，那你们这个做错有吗嘞？
2: 其实，
3: 就像有的人呢，没住房住错过要的啦，没住房住错过时候，一个人不谈不，过到啥的，是吧？是不谈不凶了嘛？啊，几啥的，哦，第哪里啊？第哪里住错过要的啦？第每个人做新经济那么来住错过要的，新经济那么来做，但你们就省到十个多啊，几个呢？第那个做昨天白那个来住错过要的，先到啥的，总之别啷个嘞，着错过的，等那俺做下人别啷个嘞，特别着错过的，啷个拖的着错过的，穷的特别着错过的吧？等那俺那长村啷个，他特别着错，长村啷个里头，俺那哪个咋的里个多啊？就他第一呢，这个着错过有的，人家着错过的里呀，托不当的，着脚个托不当，十皮个菜里边托不当，地米个托个马蹄个托不当，俺这个呀个托不当，地米个卡路边垃圾的，出个地大东边地里，里东边垃圾，地个产品明细托了呀。 아니 슝롱팔이야 라기라송 토고마데라송 조교라기라송 아니 지금 안다가유 딱 슝롱팔이야 자윤도 아니 나네마튼제 슝롱팔 자윤도 슝롱지 찍을 저래 저번에 추수 마요니 시부도 야주니 시부도 딱 하나 저거 나서 항상만 되지 아니 수수 팀님들 거와 조교도 뒤만저 짐주 팀로 시제 났다고 그래 수수 수수랑가 수수 교수도 아니 뭐지 중농 간에 주고도 간에 유효고도 바다 근처 시합도 교재 춘지 근처도 세서 안 진짜 간에 양조 익선된 줄에스 전화 디토리 양조 기랑 단데 다카디 기랑게 안라 맵 체제 감도 그 콜로시니 남주가니 세민도 다디토아 조초그룹에 사드네 베네크 다 직세우 팀심체야 니야디 기랑게 기지차디 슈딩간에 안라 메타카카가를 보아토네 개세 아니요 사드네 이나니 아니 단대 토덤 나로리야 안라 매우다 체 말름보다 더 좋이네 안조지 자그르나 취베 추고나 침브레 디인두 디다비네 카들 라키 인조 칼로비지 다비네레 호나 라키디 베 자메단 주그리 차단 디인두 디네 슈노와 드라이 토단 요마레스 차다 차긴 차유는 토단 윤교체 차긴디게 맹교이네 디 드라이 토단 매우체 아니 수수 고레나 단데기나다 아 수수 시그나 류게 되기나다 다디 아니 비게 되게 되게 지규리면도 신 중놈을 안에 채나 찍다 찍게 되어 있을 때 아니 찍 자기 마차 되었다 찍 토고 마차 되와 채만을 배주고 뒤 아니 톱단락이 매배 찍 자기 뒤게 있나 아니 보여주스 나자 조주스 나자 어디 있나 조디 조금인도 우스
2: 그래서
3: 또 제제 제제
2: 수군이 로로 세븐 나수라 레세레세 로 그 초부디 땡기인 바다 가르자 룩다 튐버 와이겔라 때는데 그 초바 대야를 가르스소나 원주 차긴 망고시도 안겔라 디게 인지미지 지송 남베 멍시 토라 아니 그 초바 디게 그 차긴 사면은 그 마셔바 디네지를 샤라 레세 도시 대잖아 슈바 시대자고
0: 주슈렘포 망나향
1: 点价指数早晚饮，
0: 拿去。

0: 실실 교지 충중 람파른 예투 강충양
1: 딤주 태제 레젠디 케게 귤미 람초인
0: 다르키 센시마디니 변조 롱친 년천대쿠 표게 롱진키 딤주 태제 시베 레세시 Lengya nambu tsui mu tui jie yin de Pencho Longcheng Nianchen Lie Kung Pyoge Longcheng Ki Jimzhu Tia Tia Xiebe Lie Tseng yin de Sensei Nang Yo Ya Ge Shou Yin La Lie Tseng na Xiongdun Yu Nambu yin de Longcheng Ki Tia Tia Kawa Ang Zhang Di Leo Ye Gu Qi Chu Ge Jin A Dun Dun Gu Ta Chu Ge Sung A Ni Chu Chu Chu Ge Ni Gu Leo Ang A Ta Chu Ge Ni Ge Chu Dun Dun Chu Ge Jin A Dun Dun Gu Ta Chu Ge Sung A Ni Chu Chu 初给你给来往安安他初给你给初顿顿体面以呢呃邱应期地归托了呀查着连接水贴个切这个功能的这事了老建兄到了但他我就邱应地归托给查着芒果气期而你给那个他的作用囊心被来增大切这个囊顿了呀但是呃嘎大的 타노신 템 데자 마고치 고나샤라
2: 로로 도전
0: 로 딘데탄데 샤바디 녀르시아기 긴세제로아겔라 탄데 타조디 자렌디 세브슈브슈모 손갸라게 부투시나로나
2: 아 코란디 녀도 니스텍지 모르디 다 게디 기르죠글랑고 이네니 아니 러시실 테즈르 지 세베 젤리아 지 숄레 딜렘베 젤리아 투사 녀도 니슈츠브뛰응 다 코란 녀도 니스텍지 다와케도 이나 디나 체민도아
0: 제샤레샤
2: 다 녀도 니슈츠브뛰응기 아니 그때 다왕아베나 템도 간죠 이나 녀도 니슈츠브뛰응기 다왕아베 체부숨조 소지고 공기님 급주 나로리아 이 자매간 자국이스
0: 레세레세
2: 로 추부데 자매간 자국어레
0: 레세레세
2: 어디리 게데 코란티 주길랑 거다 이제 임비 있는네 아니 로 당분에 롱아와부터 톡 토고 제제 템도 가네 제 안다 가네 제 로 당분에 나와부터 로제 십시 십지 때 자매가 자야 제 롱아와 유엽다가 아니 가르스는 롭지 롭지리야 시제 남주레스 세상 아주 디나를 표정 어디 가리님이 주고 있는 루트난도 인지미지 캐나디 개주 인다나 주기니 포동이 저도 직계별난 거 인터링 주기 인사 디 인지미지 세 세고도스
0: 지나
2: 디인도 디토리아는 저 직디나를 직내 주고 표정이 응급의 체진 맞춤 딱담 참여 니네는 직 주기 디가 있는 남주 주슈 나야게 전제도 토비니 봐 제단 딜이야 십시 십제고 토덤디 대배이나
0: 정말
2: 만자베디 토덤 요레스
0: 세신
2: 토 토레스 제단 딜이 디토라 고랑도 수비니
0: 레세레세
2: 레세레세
0: 자라데 파데도 차임비긴네 다디 진오의왕 개박 더 슉 첨부 쇼도 와겨라
2: 제제 고랑디 로추 다 주상 로추리디 로추리야 야메가서 주체 되네 로딘바 개게 테모가 로게바야 쇼레 딜리는 줄에 오케바야
0: 디케츠 케츠문이
2: 소 오케츠다 페주 레공 모터 페종 오 총님에 부주게메 부디게
0: 총님이 로가르 바
2: 총님이 로가레
0: 오디
2: 다 로케베데야 쇼리티 첼림베 쇼리티 즉 진이 진이 순간에 레나다나 고레 도덤솔 테제 레나네 랭규체 데네 로쿠바 테모제 로주브네 아니 로레레 십제 수디다 십시스는 쇼린 랭규레 십제스는 야메간 세규다
0: 오 레세
2: 어디 냄규 생이 간게
0: 십시
2: 즉 냄규 카가엘라 망체게 생야 생야 세제 디그바 정어다 생야스는 십시리 십시디 야메간 자우마레
0: 오
2: 다 십제스는 다 진예스리 진예 개가다냐 십제르디 십시 유벌 제시 유벌 제시도 가르스니 개가 자제 두고 제시 제두고로 봐
0: 제다
2: 디인디 디토리아 아니 로출리리디 단데 로투바 투잔 로투바 개가 자 로트바 테모가 제 개배간 숄레들 십시 숄레들 로 구바 테모가 제 주문에 아니 주바 주지 중에서 아니 베티키라모도 그제 냐투두부도 자로 만드부도 계란게 펜토도부도 링다 유예부도 아니 로르레 게르급 게르죠 모르디는 야메가레르 자 유르샤스
0: 레세레세
2: 제단 디은 셀륨비나 아니 계란 모두 배주 나야가 탄데 팀로 나도 스쿠에 대어레
0: 레세레세
2: 레세레세 도체나
0: 도체라 생겨라 저 도피라 기 자돌이야 체이 구제 계란리야 인타분데 도치시슈 이제 소나샤라
2: 홀로
0: Shuki, Ursintu, Yang Taki, Lamniti,
1: 샤차웨 챙규티 닝니웨 여무인
0: 다리키기 센심버디니 변조농친 옌천리쿵 표괴농진기 짐주 테디시비 리센시 我推荐我这里真正有用的个学用了。贴着卡巴肮脏的呢，初级清啊，短短过它，初级松啊，泥土土，初级泥骨来过硬啊，初级泥结，初短短结，跟些用呢，龙井起贴着卡巴肮脏，跟些大起龙井给铁东列在哪？大家学那学是了。可是查到那跟着那对于那边呢，大家查啷么样的起，切着过那的嘴巴了。老，严兄到了。
2: 那他的管理业绩，查找给东北他的几吃过是吧了？他那些天天卡巴肮脏，拉萨北京去，给那个签证当中，我就是那七百四十七算了。那是那七三给那个项目业绩没推荐，签证那那罗那学赢了。那是他的第春节的，我们就那是春节那罗了，卡就是这读书要得是。罗罗罗。他们不得卡的是那个就，这个密码师兄给，我们就这个他的那里啊，他那边密封中心是吧？
3: 是了，得地是吧？是是了，小区的呢？小区的呢？你那老了呀，住幺零四，第他你是一呢？提了提出去。老老，你不得那个住这个，可是呢，郑州、宁德给如果，如果郑州、台东如果宁德如果，这个可是呢，俺们住来山那老了，长幺的、南幺的、老幺的、下幺的，桥西的幺的，桥西这地方里啊，牛场。
2: 重归了吧？嗯，这是牛重归了呀。这是了。这个也两个就郑州这个他们如果就要的第一个了呀，去看啊，查松啊。
3: 这下这下，俺就是查查松啊。这查查查查松啊。这第一个两个就谈的那些从家前面观众给得的，你到实际了解。哦。蹲下松啊。这下蹲下。这两个就路过给这个地那里啊。
2: 重归了呀，是吧？俺们就能去，地归是个吧？是了。社区是吧？是了。地归了呀，几切？老老。地归了呀，几切？结束是查松啊？是下的下。那那个就还是呢，文昌园是吧？那那那三对邻居，俺就进是吧？文新、南青桃了呀。哦。进这个地头的呀。
3: 你们给那个南苏去，还是进？
4: 三名的钱币呢？你们先去吃不晓得吧？
3: 我的吃教练，吃教练，吃不晓得。我就吃教练的，吃开个了吃不晓得吧？老老，你这个脾气到了，都是都是的那才能够做这，那些大家他你些的那了呀？当然做，东北还举手起，那些吃这个多，老，给他关门送的，三个几个小把小说了，多起。我来先弄公干啥？
4: 哦，干啥去了？
3: 老，听个小把，那些台东看那我是吃出是这就哪路呢？
4: 来噻，菜那看不上鱼呢。嗯，孙老师，你去了。来噻，孙老师，来噻，那修吧，他们俺住的土气秀英，三年跟那些娃娃就能够用了。来噻，来噻。俺今天几个人呢？又能见送到了，他个送小鱼了。来噻，去了。老见送了，看不上。看不上，孙老师。哦，见了。哦，俺没这吉利这边的，因为这装不一般的，俺们有年底的，俺们天天就比亚姐姐，天天就比亚给你。
2: 那你在天都给挂着就是吧？
4: 你这个嗯，家里面嘛有几个人，咱们记不到，你记住就关了。哎，用光在跑的忘记了。我是。那你跑山，那你你的俺也见不了这，俺的跑出去见不了这，那你也天都给挂下去，俺的高头没都是了这，跑越来越是也是了这。那你如果跑这出去，你给他洗洗大便呢？是我没得跑出去了这，没得跑这，没得年头你是送了放下去了。那你一个月年前的去送单的忘记了。
2: 我是。
4: 嗯，你的没你这差不多是没得几年个没进去用过来嘛？处理嘛这些，俺都不都处理进木都，俺看把可在进来嘞，俺们人家这样没处理进木是了这，也得进木都进了，俺们俺的进木都得打过来的一边，俺的一嘛，你的没得地方处理嘛这个，俺这个俺的进俺的对吧？俺的人家这样都进了，俺这跟着进了搞的那个了。
2: 没得地老可在做嘞？
4: 哦，哦，你都中年了没得这个了？
2: 啊，然后他的十七的，现在你都中意是老出快卖吧，是吧？哦，你都中意。哦，你都中意是老，你就当清仓嘛嘞。
3: 老你就
2: 老的人十七日前那清不，但人家十七个干年前在待遇呢，没得的，别个干年前待遇呢，没得的，他的老九年呀，你也查出来呢，他的也蹲在十月，老的人十七前二日都往家买个啥呀？ 제가 로숨 비게야 가냐 제베서 제제 로숨 나로리아 모르디 디 십제 침모도 제 모르디 자그로 침미는 대안요로 열다 직내 도담 진이게 모르디 비게 답은 좀 가갈 포브스로 답 포브스 가갈 문에 전다 도담 가냐를 다 가냐 알아서 다 가갈 포스가 지금 받아 어디 무슨 포스를 받아 더 되면은 보고 말 받아 침다 계좌 보고 비게 답 포브스는 더 가냐 시그 다 진인도 비가야 강냐데 제제 로숨 유제 십제 로숨 유제 자로 치미네 비가냐 진일에 비가야 녀르데스라 라주고아레 디 주주 마요 콘나 코나나베 직 팀주보다 딘데 팀로 잡아치야다 야면은 마 슝자기 딘데 이기티제 탁주 지가쇼 뒤주 딘데 질 탁주 지가쇼 뒤주 딘에 예수나나 아니 계란 모두 내주 가리나 계란의 갱키 사지 마 슝자 제인구레 개디 슝자 제미나 슝자디 뒤주다 다우숨지 다우숨의 여자들도 마음에 안 들지 제제 아니 자그로 치면은 말한조다 그도션 도경사 차대어래 도경나 수술하게 중국이야간 차들다 쇼스도 마음 벌어와 건조 당국 피해 가냐 주디 라과야 가냐 제베 쇼리스테 여리 녀제데스나 다 가냐 제스 이 쇼리 디날 탁주 제 여야기 님의 지단체 님의 중앙나 쇼스 지인구래 되네 있는 님의 중앙에 겸 다우지 날 차고 그래 당 알아서 된다 녀제제 도움도 슬럽지 다디 포고야 김제 가르스네 고랑게 다능에 뒤니셰 위 체딩 칸이 여르식 주기랑 거래 주기랑 거 모두 이게 템도 가스네 디 주교 디 라기게 맛 디 쇼링이 여르 쇼리 당부디 날이야 알아봐 디나 제가 다니는 정변 후변 쓰래 쇼리 당부디 체딩 날로래 디 배정업디 총리다 주기 인스티 용구래 디 디 멤버시고 주기 체비네 아니 디 팀로다 给点儿的，那俺做职工了，出国好了，都把什么经验的，就不能这媳妇就熬用不动啊。再做俺个都是点的，得不得到好不起，卡子里面都是，卡卡个几只钱币，还是个二十多、十多万才不贵，三十多万了。但长过媳妇吧，人家不贵十多万，但他不是没多，人家没办法呢。交个那边的，人家是看不起，那个钱都是还是碰不着俺的，不过别个拿了下，这是我个主意，三十六的多。现在到底做不完呢？现在他个让我让他个。 이렇게 하면 해서 줄 때에 팀로 다 전부 팀이 차대요. 제가 고랑가 주기 채비는 다들 캐나가 이게 랩제 년 모두 도스 문화 뉴스 템도 지 쭉 문화 템도 규례가 은연히 이게 팀이 이게 대유 문화 템도 규근이 랩제 안 템도 뭐 주고는 문화가 주고 어제 도스 제제 캐나는 배가냐 제시야 안 내가 뭐다 따고 이 아니 변에 탁주 근데 스카도나 제제 도서관가 직탑 탁주치야가 고난 문제야 맵다 딘데 임빈 아니 팀룩 지금 렘리 규리아 요래 렘지 시사체 조야 요래 다 지금 증관이야 친제 슈도 개버스 이름 딘데 딘데 요래 차단 디인도 디토리아 다 가르스는 모든 뉴스 안에 템도 뭐 죽고는야 가르스는 모든 뉴스에 모든 피게 치사오래 배제 다완 피게 레디아오래 이내 具体么子的就是吧，具体当晚去让咱带药了，大部分去让咱带药，听不听？这咱湖南个打了酒不打，湖南个即么子打吧，地地那里啊，金州来做团吧，湖南打了酒在打两位的湖南个，不过那落下药嘞，这咱地印度地那里啊，几个即七对密码听惯个地那了，金州个这些药嘞，该的打听都没酒过了，打了酒不打。 이조선 문화가 보고 나올 때에 이제 진주래 주 차다. 이제 도스 가냐 채면 뒤는 모자 표제 다방 연결이 견체고래 시체 체도 미마 증관 그 증로 나리야 제시 세부 시부 개시하래. 다 가야 되 캐나게 템도 요런 면도 세야 된대 신진기 이제 된대 그 터지다 롭소 예제 된대 여비는 아니 캐나리아 템도 뭐 교배.

0: 탄다니 비진키 추수종니 딱다지
1: 까망에 생규르
2: 생겨나부터 샴나다원이 까망에 생규년주 쇼긴 제제 접견이 양경정 스슝기 균례 총도 공조 아체니 평정 짐조 各处别 特地타 레슈 강례치바 뢰제 차샤 폐제 유리 내경 겐주 름루 주버사기 레드윈라 심주 체버시 제제 접견이 질린동 양민 니슈즈주르 랑종이 중앙당 산내기 개급 응수와 괴동당 주리 체긴 뉴스인 랑종타 진뉴 젠도로 로가 총계의 관가를 정도 니르신 젠도르낭 사용당 리류 수화긴 남바자수 체디 철주 겐비 남가바 젠동당 룩슈 지제라 도르균 태바 수화긴 뉴스 등급 니유 체당당 루리당 응수와 더비 괴동 체당 수화기 진뉴 젠도르 체엽시 랑종 주지치 뇌과 KC기 진뉴 젠도르 양 퇴직도 表现 중진 수리 럽진기 셔도아 지비에 명강기 참도 종결 매마 명강다 냠제토 참도 종결기 행기 닝내 진 숨타 추쇼와 줍시레 네비 샥주 체엽시 제로니도 야미니 슈츠주르 리비에 타르웨 편정 시비에 냠데 벨라 젠도르 치모 제제 접게 닝기 체조 라사라 체부타 방면 딤주 럽다 르모 체비규 퓨중기 팀이 처버 중니 더두르 나주엽시 제대 주군이 계급 쉐과 텐시 지격 근동 비슝례 칸타 제긴 뉴스 부기 랑중 팀공부타 대강 족준부 짐주 긴진부 초비부 동넘시 주사 첨마망부지 조체디 니디 차바법주라 27바마세 전에 서귀기 주고 레드윤라 심주 규디 체부타 浙江타 안회 장시 후베 湖南 광동 광시 重庆 贵州 云南解锁主主广别人不识别车动车的解约不识那么车地门旅行对呢刚刚也三九六三八三个月中国结构将他们错过车月公司联系到七八的行呢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 今年美国的冬天，秋冬加冕艺术作品，看你级别，看主播每天提前东国家电视台送，今天吃这一部戏。今年冬加冕艺术资助了江西木制切断茶具业绩，规定销售。中央车间熊亮康给这次中国年年送，团员到我送人给，查我江西茶具别的。 top当军事情报所年端日系的命令，查见两地年级别建立库的查见库里有张三七九六军的单独。接着这边呢，严格批准了五零四九新竹抗疫主任宣布，三九六政策把李超义进的出边控，第六第七四九六级新的门外国的同居的年冬堂。 卡廷松边在全俄罗斯年级为盟国的同居的出现，你去怎样想着新把这个谈？卡廷年级直接十九个盟成员，地区人别老给提出过差事，十九个七九个加九个七九人写送的。 而该送部长这个事实，这次交给你不如谁了？曾经拿着一个盲板，告诉我这只盲动党员讲，一个不看这个告诉我这只定个没变。曾经拿着一个弱的告诉我这边，跟着台湾盲娃苦改变，根本难懂。 一连给七对一个点加五连给，从一初一，这些就给你三张表了行了。一连党二里三十几多拉达的级别贴，一连呢，得给七个人，开的二里提来给呢，一连呢，六连六别七的七大区别拉达的七个人写就一批。日本人给新进欧元给，这些就给你三张表了行了。 以色列谈，日本人决定切断东瓜的东渡天边，日本人的加工三家加加交接了，多军跑不谈，米长松动，我家拉咱们给他们多学了一些，性格那么好，天地感恩神主念着许差。

0: 디와 마드 기우 수양미 탕구 중나 디리 학버지
1: 다 줄람조 임바인 다 소소 이왕기 좌디야스도 그 심바 쿠장체야 칼라다
2: 진짜 스빈에랑 나랑도 배맹기 맹주기 냠버제네 세기 맹주 줄람기 맹주 맹기
3: 카레서에나 무고방네 고미시즈데 무고바짬니 뷔부 베게
4: 무고방네 기트드니 중야게 겐조시 디나네 세단 줄람디 메랑로
5: 람조 디탕 시지싱규니 듄토 튜르두탕 니수미
0: 로도 민발 중캄 최괴싱
5: 디탕 람듄티이 덴조즈
0: 디탕 람듄
5: 디탕 람듄

0: 다 대산 내체 소나니 수리 개와 겐 칸주 양갈라다 댄수 차고라다 겐라 콘주기 안데 투르마당베기 디체니 네바 망고지 깨집샵 주나니 겐라 콘주기 다 마토네 통화 쓰이샤 대산게 한다 마가 충회다 절럽기 고역이 시작 주기 뒤다 둘소나다 안데 겐라 콘주난 저디 디카이스나 직네 블락제 딕자 셴베소라리 니네기 맨주기 차기 이게 야구 매자 땅에매 민토네 채나니 지단 계집 배트 집사자 디네베 경원의 채소나 다 까르자 냠자 통마시 셴바 카케지 통야 매브 차유 두자네 다 콘주 겐라 콘주 시작주 나니 진 지단 채나 갸람페바 미파수 조 통 소소라과다 다 카보다 디게 간가 통두자네 시작주 디이나 간주 단대 대전에 대해서는 디디 하장 기타 디리샤
1: 항상
0: 거봐
1: 오늘 리셜
0: 걔나 건지 다 자동 지시다 카케 미디자 메베기 급 단체에서는 다 대상 자기 하장 시험부터 그러 봐
1: 리실
0: 이내 걔나 건지 기타 디디에 디나네 시작주 갈아간 잠 지나네 네발로 디시부 체샤 면주 다 간주 디체에서는 다 롱 개주 담배 기타 예인도 디치도 전에 펠러 자동 지시 와네기 시작주 시야기 락제단 디게 강가 미나소종 지야다 디게 피게 하장 숙신부 주도자네 다 팅드네 체에서는 계집 지단 시작주 체에 맞세 계집도 수된체 파 통지 인진 콜르기더니 시고디 루니 땅에마스서나 마토네 통화 다 대사체나 통화네 세부 통화 데니 세부 통화에 맞세 하장 세부 통화기 딘데기 그림 쓰러 지차 주고도 갈 디기 다 대상기 계집기 뭐냐 체에서나다 매주이나 뜻대부 임받다 낙제 피게 창주부
1: 맞스
0: 딘데리샬
1: 레슬레세 엠질라다 퍼틱기 작주 피림디네레다 오면 원한주 차동치시 라소베 면주기다 로고 낙제디게 지경 메베걸리야즈바 엠질라 콘레야 슈베 토마단야 디제기 탭시다는 거르즈발 다 팅두이네 당난주 수리디 피게 하장기 첨비인두다 차동치시 탄티밍기 로고기 라제 망부 월야다 엠질라 혼난주 토마마세 세브시라 토야기다 피름 딘제질이야 레고리즈발
0: 제일라
1: 레슬레스 엠질라당난주 페집 네스드다 튀규 크균 토네 슈야기다 게집 네세디르바 엠질라
0: 게집 네스
1: 아네디 중에 규긴 소디 카르시메 기랑게 오트스나로나
0: 규긴 소디다 이나 묵진 외기 네즈다 지탄 셰소나 야자 굽줄 학서지 디리샤 다 게네라리샤 로야절레잔다 디게 왕자다 강가 냠주디사네 통지린지 콜로디 왕자냠 당만에 파 용료차 주도가 디긴베기 디리샤 타카진이 지긴기 디 미르카지 테바다 딘데체 타카지기야 소소 정신기 내시기긴기 라과도 진벙어 주기 내다 테니 준비 내다 딘데기 메 당당체니 테니 나사디 게지 포트도가
1: 노스
0: 아테네 뉴시에 지기나 다 텐지랑 신기 게지 스스나다 아메 과거에 나로네 아메 나자 포브 이네리 다 아메 세주 마담 바 이네리 딘데 징기 제제 버티티 포트기 다 디게 강가 디리샤 나자 주 용야 버티기 용야 교진티
1: 레슬레슨 지라다 버티 네 교인 소디 저 치슈라데다 가나 주게네도 버리지발
0: 게네지 다 게네기 나주 버집기네 다 자자 굽주지 베데
1: 규기
0: 조진티
1: 레슬레세 다 되외야 장중원의 차샤민의 두근다 무치외시 숙침비인자 대주양 치긴리야 교주월이
0: 치긴리 교주월이
1: 레슬레세
0: 네 세주 마담바다 된주기 긴첸 다
1: 조종지 탄다 챙규리서 밀르누야
0: 기타디 디게 셀라추 세리 망부 된주게 양 견주구도가 데니 나자한다 진벙어 교기 나자다
1: 유비네
0: 어
1: 좋아라
0: 준비 나자다 된주 요소나 카지 맥 긴체네 데니 퍼집디 퍼주기
1: 레슬레세
0: 퍼집 슈야디 인소나 다코 네제네디 기데 요자 코기 퍼집스 체브리 통제 렌진 콜로디 믹 기리 요자 코 영야 차자 코기 퍼집스 체브리 게집단 퍼집스 나자지 그리샤 다 게집스야디 칸도디르 데체 게집스기오리 곧 미익 듄데 까부치 톤사 그게 게집스기오리
1: 레슬레세 퍼집네사디네 기랑기 네네세 쿠디다
0: 쿠디
1: 파르데네 이젠 퍼집스기오리 크균알로야 게집스기오리 기랑기다
0: 칸도디
1: 집듀디 껴오손자르바
0: 스시
1: 스시디 아 레슬레세
0: 나자디기 모디 두스 때바 잠기 미기기 대가부지자 크기
1: 진접스
0: 천도
1: 겨우들발 레슬레스 엠질라체나 베팁네데 이완 하르시야이나
0: 다 베팁기네르 디리 저저기 김베기 다 베팁 차차차체 당통막 베팁체 다 베팁 미마미기 디네체니 다 베팁 징거레베스라체 다 카직 베팁 베트미산이 베트카르짱찬 통야르 균시부 겹지단 체스나 다 사루보다 남랑 바하코마시 셴제 로웨다 디게기티 메시 셴베 하마코야티 다 버지 베티 민차레기 디르발
1: 릴
0: 테네 네시기 토네 체스나니 진방어 교기 긴체니 버지 차야다 테네 준비기 긴기 메기 교긴체니 버지 차야기 디게 버집기 디지샤
1: 레스 임질라다 무투 기나 근저 쉬어질라 다 팅에 있는 안난 주미 망고치게 버집디 용수 미나모도 샤주나야 요마디스 타월이야 딘데 슝예 동안
0: 제일
1: 다 응 팅디 수리다 다 안난 주 이네민도 필로소아 릭베 원에 슈네민도 다 튀게 버디 샤주 치렌 함마렌데 제가디 근저 숭진하고 유난
0: 다 녜마 이나 찍네 락제야고 요마리 니네 취제야고 메자 버집 베트 미나마시 샤주 체차베 슈규기 제부디 야고시 시다 튼 두문둘 테니 세부 메바 차 미 촐라칭 딘데 치고도 와 타 되산 초고 야고 유엽지 락제 야고 유디잖네 제타 체서는 퍼집 소소 소알르 통야 야고 메브체 겐 겨베서라 체나 퍼집 유엽에 슈글 강가 시작주 체나 드고리
1: 네세
0: 탄도 두스 시작주 겨가 체나 시작주 제부디 야가 디치도 우리
1: 네세
0: 뭐세 퇴버 세 셀라 통그리
1: 네세 네세 임질아다 팅원이는 Pertip di yong su mi na mo do tang anan zu ting sang ki chui jie mei zang tang xiao ju nan bei gui rim si nem du xiao ju gi pian zhe de li guan qin bu qi wo ri zhuwa li ting du yi na ki rang Pertip yue bu zang zhuwa li ren yi gi da cuwa yi na lo li ya cuwa li ya guan gi bei shuwa zhuwa li Pertip di yong su mi na ki rang da xiao ju qie bu yi na
0: yi na xiao ju qie chok zhe ri xia
1: lesi
0: xiao ju qie na yao gu yong gi
1: lesi da Pertip po bu zang bu gi da ki rang mi gu mu go bu zhuwa li xiao ju gi pian zhe si nem du cuwa li ya guan qia de chung da
0: 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 sam tin sonna tin je dugal ta nga zo mota tlangko tanya so ra ji so na ji ta chena thong ji ren ji kholo ti je bu jeb tu za ne kyang ring le se le thong a ta ti yin je yin ji min ji ji tam go go re
1: ne se
0: ha ta nga zo ge gen ta ji ki ti yin so na thong ji ren ji kholo ti ji ta chena kyang che par che ti ti ge sum thong da par sum ki ti ge ta ya gi 통제 렌지 콜로지 요리 다디 예소나 네바카 아직 당리 뉴버디 야고 메나 디치 두기 디야 부유 코리아 소라 제 쭈버 유야 소라 다 딘데 마테 웬네지 디스 퇴용 두자네 베디 야 게시에 제베 소라 제 데부지에 메압체니 디 소소 여기 디치 두 문도
1: 심칸다 저요
0: 심칸다 저와 제니
1: 레스한테
0: 데부 메압 차 두기
1: 레스
0: 이 김베 다 겐과 이는 안 저기 치를 통야체 다 슈누 이나 파장 르 통야기 통치 렌지 콜로디 담 주워리
1: 로즈 민자다 얀 기랑 차레 민자다
0: 리
1: 믹제 나나 주다문나 유르발
0: 담 같이 고리
1: 레세
0: 할하고 두 미게블로 왕자리 겐 유베 인소나 통치 렌지 콜로 취시 세브 체겨줘리 다디 담 같이 고리 디기 왕자로 디치리 칸삼 송겹첸 왕자를 되네 야기 두루만도 야기 디긴체 다 이네 러브리스로 다 지기 간조 천도알로 디치야기 Leri gittin je yinso na thongji rinji kolo di damso na Ta yang takta dekwa maari
1: Tsuishi
0: Tsuishi di takta ma te za
1: Thongye tsuishi di yali gyöngi
0: wu shwa Gyöngi wu shwa Ani yang lega di la gyöngi wu shwa
1: Leri
0: ji Kuyo ki yang tsuishi sebo di damna yungwa maari
1: Lese Lese lese mjila Ta mi kaa chi ke Hon shub nang shin che Ja gong kha zu ke che yubi ne ya Di yak me dro sam di re damna ya ki nyingo yor ba la
0: Zil
1: Ta yine tuyungu to ta kiran ki Miki nesi di dan chanpa, timi ina rengi ki liri tan na zui dan chanpe tongchi rinji kholo dinze dangmuna ya di kechishu ri zhwa la.
0: Lari.
1: Lese, petip xa zui 치탑 문에 슈비나 땡에 있는 기랑의 도무다야 된지 슈브르발 땡두기 수리 문에 슈비나 버집당 나즈 게집디 샤주 치탑 민자 하주이나
0: 다 퇴산 체에서나 집단 체나 니 샤주 만자 니라리
1: 네세
0: 마가 충에 기 샤주 단데니 절부와 기 샤주
1: 안레
0: 다 마가 충에 디디 인소나 샤주 기 담야디 인소나 게집 미 차베 기 디나 마가 충에 기 샤주 디 체에서 편유 체다고 미 촐라 마칭 차다 디게 야가 용길
1: 리스
0: 게티 파 차제기 디인스나 코 님부 유디스네 들르고와게 니 샤주 디체스나 야고 펜제 체요리
1: 리스 리스
0: 녜메기 타 투르마당 야다 정겹기 샤주 단테니 마가 치웨 샤주 단 마가 치웨 샤주 퇴사 야 폭균 단 딘제 체스나 야 마가 치웨 샤주 디 레즈레즈 치고리 하제단 장갸기 샤주 단 투르마당 야기 디니니 하지단 체에서나 시작주디 지혜요 말이
1: 네세
0: 하이스나 대디 시작주디 직내 통약이 되게 간가 퇴상이 되거든 야구 연구와 말와
1: 네지
0: 어 자기 야로 친자 거기 다 대니 지혜요 말이
1: 네세
0: 다 마가 치워도 레즈 요리 다 지단 망체 중었다 안다 되리샤
1: 들러보
0: 들러보와 시작주디리샤
1: 레세 레세 마가 중에 시작주다 다 들러보 시작주디 기기나 구민티다 암질하게 닥제난베 지엘이야 다 기랑기 류보다 내시대 참베 샤주난다디 당무는 거리 좋아.
0: 제제.
1: 네슬레세. 미카지기 당난주 샤주 차베 지엘이야. 통제디 세보 교야다. 양하지르 통제디 대장기다 세보 매베 나와디제 토니에디데 도관.
0: 어지.
1: 다 전에 영이 샤주 제 차베 지엘 통제 리신디 겐디 과라르레나.
0: 겐디는 딱 당보디 소소 정이 기미 춥절로 잘 때. 딱 카지기 냐마네라 디 카스바다 미기 통제디 세부 매보다 딘제 인소나니 샤크주 체차베 슈글레 양통야 야고요 말이 가지 있다 맥시 찍고 야기 딘제기
1: 네세
0: 동네란 오에 토르베기 내주여봐 제물로 껴여봐 딘제 인소나 통야를 찍겨인제 그룹아 샤크주 체차베 슈글 샤크주도 야고 중네 통야디 야고라요 말이 다 되네 미 개블로기 왕자를 껴여서나 양 샤크주 체차네 제집기 샤크주도 야고 중유네 미 개블로 짤로 균유자 야 통야디 야우란 요 말이 다 디게 간가 시작주 체차베 슈글 초고와라 다제체 미 개블로 짤 거기 긴체니 통야디 야구 매버 체비마 테니 면주 치고야 카지 급격고야 카지 소매 취니야 면주 치고야 된주기 디체니 양고 균도 다야 요리 다 카지니야 시작주 체차베 슈글 미시 찍고야 기딘데 디게 디첸 제르다야 요리
1: 르세 티밍기 다 내리기 김베 다 내시디 포비니 양 안나주 베차산 진이 저군 내서 유베 긴키 더딥네 포비나 디 안나주 샤주난 차베 질 세베 티자 마통베 긴 차기닌 거 요르베
0: 요리
1: 르세
0: 딘지 민지 진이 서규기 나자 유베기 네바카 딘주 샤주 체차베 슈글 진이 서규기 맨주디 무투 나야 다디 개체부 시부리샤
1: 르세
0: 타카지기 니야 샤크주 집에 급수 진이 서그 면주디 체 샤크주 체 차베슈글라 데니 소메 마추야 다 딘데 체소나 베트미트롤라 도야기 딘년가 하장 첨부돌
1: 레세레세
0: 타카지기 디치그도가 코진이 서그 네딜 너수 처수 메자 샤크주 체 차베슈글라 다 메마다네 디그리 삼체제 데니 소장 아무 취야 소라 세줄로 제다 추시다 덴 락바 동아르자 덴 창라소 인조 시에서나 진이 서균에도 도주고 봐. 진체체 되는 미기 나올 차쇼야다. 디게 강가 년가 잡이야다. 디게 강가 미셴베다. 머직 버코라라 숙체도가. 디게 인지 민지 섭서체. 아빠도 진이 서고다. 되네 준비욕 나자 유격. 된줄에 시작주 체차베 슈글로 수 양고 양고 맹간 딱제체가 용야. 댄조 개체부 시부리샤
1: 레스레스 다나 주진이 쓰고 내디 원의 슈비네레 다 튀균의 기랑게 생가나로로 창아 토르디 다야디 개체부지도
0: 관제라
1: 다 대외경 다 버집소기 티밍기 샤주 난켄 원의 슈비네 진이 쓰고 내디 다 기랑 창아디 야고치 자마나 미네 진의 기랑게 마가소야로 괜시야 좋아 니네 다 진이 쓰고기 다 창아디 토브샤베 긴키 버집네 샤주 제베 마가 마차야 타미나 차쇼야 소기 다 쇼르괜이 뭐 망고 유드 마 샤주 가르난 사비 미네레 다 기란 차시 이네리 창아 소리야 딱제 나야디 개심시라 리샤 르동안 미라 lese lese da khol shub nang sin che phetip syak chu chebe gyurim di khe chim ji la phetip syak chu cha be ji le kinang ge ta singa na yisab na go ya ge ne thung ge syak chu gi phen che de le gyen si ra chi go re ma la ri ta chenam ji la phetip syak chu chebe ji le ya

0: 범랑게 저 친구위에 삼는데 예보 거래 감히 제시 라로디 붙이시 보게라 나마 리즈나르 지고 같이고 디나르 친구이나 딘딘 라로 고야게 렌지 니도 가버지
1: 나마 리즈라
0: 어어 진행하라 니님도 나마 리즈나 줘
1: 레스 볼라
0: 나 보게 나마 리즈기 고대 지그인다.

0: Okay, that is for today. Thanks for joining us. If you have any comments or suggestions, please email us at hellosizongprogram@163.com. You can also find us by searching Himalaya Touch on X, Instagram, and YouTube, and Hello Xizang on Facebook. Hope you have a great day, and bye for now.
1: Tan Deni, Beijing Ki Chuzi Ju Chu Dak Da Ji.
2: Kamangyan Singur.
3: Samuel Lingye, Gong Kam San. Shamla, Jessel Nian Kamangyan Singur Nian Chun Shu Yin. Su Jin Bu Sua, Samangyan Yam Jet Tua, Dadu Jam Nian. Nian Tuan Yam Zedu Lu Nu Yu Sabi Lang Koro, Chuang Sip Tu Sham Zun Chigo, Ni Tu Yung Su, Biko Su Wata. Tadi Nu Yu Sabi Lang Koji, Yadang Up Jung Yang, Chuang Sip Tu Sham Zun Chigu Tan. 뉴스아베랑코르뉴켄 퇴송물의 추비부 조원남시 주소 첨부망부 직주제대 녀자 첨부법주의 27번마세 조년 서구기 주고래 둔라 심주 끝이 첨부탕 제장탕 안회 장시 후비 후난 광동 광시 총칭 구이州 云南체수 주주과업에 정부시비에 체동 체득제육시 사르구이베 중국자글람 계급초고 체육공세니 시도 첨부시는 제제조개니 개용자글람기 주범매팅치 切冬储借吞吞吸茶泥坚贞切油汤接着九个年去年安去今年岁年汤不了这一面块冬天切冬加面一杂片看牛条的全主办面听吃切冬国家吞吞松坚贞切子油吃接着九个年三个月中国第一个加拉们错过参与公司年写到前边行呢第六天的出不了中国汤油肉盘的对电面块借九路长大建年罗就送了汤中国汤油肉

화기 튜디엔 메고 동웨 세균탕 샤동 캡고 셰슈 뷔제 캡기 펜제체 체루진에 로컬모로 메고 동텐티 니돈 주주류 튜디엔 메고로 체공 된게 조민이니 니돈 자면 쟁을 류 튜디엔 메고 니지라상 파르파니 로주진 넙주차 제파워탕 로찬뉴파체 자자 숨주소지 차가 신디 겐젠 캡고 이시아탕 유럽 쿠홍 용소 제나 캡유시 지제 주군이 유렌기 신진 전린세지 유렌탄 우르스 트메 직전나 갸토 고속도 임타 명알 땡게 제거분이 트메 기십제 남차 제지 세바타 콩케 트메 랑예바 토초 숨베 로다 슈괴베 내셰 체육시 전린세지 유렌키 저와 조나 머주 지키 디자 겐송타 유럽난진 난슈고 소티 난튼 수유바 카세 수바마세 우르스 트메 기십제 남바 땡게 제초지 세브시 제재 주군이 이란 이슬람 지륜 계급 농촌 년층의 공개 선주 비어시는 이집트 팔레스타인 기팅이 비 외념치 세라나 이란한 어리 주민기 피림기 동지 레트난 슈베 제유 계급 기투미 제재니 슈지니 이집트 재면은 유시 제재 주군이 아프가니스탄 기 계승 부기 아프가니스탄 기 카토마키 제재 주제님 기 고모 김제 계급 팔레스타인 기 남콩탕 태유 전주 기 이슬람 홀루샹아디 폐주제비 미에사라 카도네 잡귀체부시 폴리시덴키 튼티라 켈랑미부시 니자소비 참도총기기 군중 아라튼리 피게 흉묘선듀토 사내디기 군중 아라켈레 망부 딥수 튜진타 싱조 총인 제비워라 냠레 켄제샤니 참도총기기 군중 아라튼리 피게 주주라 그디당유시 니체나 시드총기기 총기 태용기 종취 조개라 켜비 싱조 규기 사자타 면제 대자 체등 주주 체규변이 롭제사강탕 구지총강 총세기 면추강수하라 시니 총리 제보 조개둔둔구라 십시체디 망초기 서동탕 면세기 대자 긴송체육시 니자라 바슈총 랑기샹기 남시 약배투유탕 둔디 균용년 재망야구초바탕 타파라 망초튀김 주주리 주기 신금우 숨자 너두체승육시 샘보블린제 탱티 가망년 선주로 년춘 슈차 샴라 남아린제 내모튜 디글레군의 규제체배 리첸 현다 샌로

0: 라즈마마코르교 최자마슈앙장 신년 최자토슈앙장 주피파라 암도로 즈마마마년 최자토슈앙장 주피파라 담슈라 차부초마코르교 최자마슈앙장 주년 최자토슈앙장 주파라 수아종라 즈마마코르년 림신 차부초마코르교 최자마슈앙장 안년 최자토슈앙장 주루파라 라리리 즈마마코르년 림신 최자르파교 최자마슈앙장 신년 최자마슈앙장 예년 최자토슈앙장 주파라 딩진라 차부초범년 림신 최자르 법규 최자마슈앙장 예년 최자토슈앙장 주구파라 러롱라 최자르 법규 최자마슈앙장 주년 최자토슈앙장 니즈피파라 마르캄라 최자르 법규 최자마슈앙장 예년 최자토슈앙장 니즈지파라 정강라 최자르 법규 최자마슈앙장 예년 최자토슈앙장 니즈지파라 자율라 차부초범규 최자마슈앙장 주루년 최자토슈앙장 니장파라 범인라 차부초범례 림신 차부증업법규 최자마슈앙장 죽섬례 최자토슈앙장 니정이파라 면리라 차부증업법규 최자마슈앙장 죽섬례 최자토슈앙장 니정이파라 야자라 차부증업법규 최자마슈앙장 죽섬례 최자토슈앙장 니정이파라 난가제라 차부증업법례 림신 지마마법규 최자마슈앙장 주년 최자토슈앙장 니즈피파라 남리라 차부초범례 림신 지마마코르교 최자마슈앙장 군년 최자토슈앙장 니즈앙파라 킹리르 지마마코르교 최자마슈앙장 주년 최자토슈앙장 니즈니파라 퍼리르 차부초범규 최자마슈앙장 주년 최자토슈앙장 주송파라 선나라 차부초범규 최자마슈앙장 주년 최자토슈앙장 주송파라 냐남라 차부초범례 림신 퇴자르법규 최자마슈앙장 주년 최자토슈앙장 주파라 륜지르 차부초법규 최자마슈앙장 군년 최자토슈앙장 니즈니파라 변근라 쯤마마코니 림신 남티규 최자마슈앙장 신년 최자토슈앙장 주루파라 라제르 남팀례 림신 쯤마마코르규 최자마슈앙장 중년 최자토슈앙장 니즈앙파라 니모로 퇴자르 범례 림신 남티규 최자마슈앙장 예년 최자토슈앙장 니즈루파라
1: 생겨남소
2: 군총 널 퓨위신 디네 첸
1: 다데키기 생호초베 레센디니 펜종롱친 옌칭리구 퓨게 롱진기
2: 성귤 군두 군총 시베 리첸인
3: 니류 서구베 멍시포니
4: 예금 뉴규주기 캡자
5: 서구바 예금 민제 단동
4: 세로링게 진로니 돈이 숨러 퓨게 예즈
6: 성귤 군두 군총
7: 年初的句子这里养子的区别门顶他做养子的他在区里居然老道可把牛过去几天的西塔给个什么女塔龙就给科色别老道可把也狂在体位去连年看了配置给个别科色别的这种龙就切巧脱去了我让阿给教育堂
2: 天庆人心了我写东西给你去教教写这两天中国地震给连年的片面录制能说中国地震给云至拉道卡巴城西亚耶了电价鱼了烧江阔月的卡巴塔安大忙为来去去了熊给人阴界些修在龙世界内铁东年浪坎地儿西巧卡巴塔这一家日子七日几个儿最巧
1: 三个零件
2: 公卡姆萨他那那么去三五错别对身体里平常农村年轻里苦平常农村西北对身体是那天的人生严重吧你们这里听见公卡姆萨我来参见准备等着那么一了三零几听的三九滚对滚穷西北对身体决定作为车站的三九滚对街能是来参看你这个学
1: 샴링게네 시베나 둥카 리베체 세나슈
2: 생길링게 모엘라 주 튼조 치자 시베나 첸세시나로

0: 네 체그 냠뇽타 삐쳐 띠뿌띠네 치자 세볼치
1: 생교로 군대 군총 리젠키 제된 저의 치자 낭세 세는게 땡디 제된 저의 치자 시비 낭세나 원어 곱주도 퇴로사비 땅주경의 슝능갸비 저의 시진서 시크비 시진핑키 땅주경기 공부 롭중타 라다르 체규고로 내려주의
2: 생힐링게 땅키 촉친 접계부 초춘 로튼 시진핑키 소신나웨 땅중앙키 유리인 시경키 마크시링 루키 시당 강제시 주경체부타 유리인 시경키 마크시링 루키 시당 치달체내 주경체배 뒤럽기 심주체시 캐치르밍네 두시 살바타 공부 살바 터주 살바제 럽탕 짐부 뚜인베 시진핑키 땅주경키 공부 초부타 마크시링 루키 땅주경키 슝루 중국젠타 뒤럽젠키 300킬수 사바뚜티 시진핑키 뒤럽 살베 중국 캐취기 지초링 루키 공베 땅주경키 류춤네 뒤럽 살베 땅주경러 슝룬갸발 자웨 시진서 코뚜인체유
1: 시진핑키 땅주경키 공바 롭숑타 나가다르 체규니 명아타 레친 퇴급시 링키 땅용기 칩시 링기 개신 식시 망세 링루기 땅주 경기 슝루 중국 젠타 퇴럽 젠기 중재 상수 인배 시진핑키 땅주 경기 공배 땅기 구지 타용 체규니 중국 캐주기 지속 링루기 치 모유 캐주시 인신 땅중앙기 지도 지교기 구지 타용타 초용내 당년 비교 타용 동매 선두 마지바 견제로러 댐보 니교 타용 당의 첩세 조경기 진동 체교 타용 당의 사투지 배숑로러 댐내 로지 심기 체교 타용 사신 댐비 등시러 순다 체교 타용 공호 지도타 라다 눈대 치비 전조 마라
2: 미리 갸타키 랭겐지부 쿠르토베 창체토웨 레지베 봉카 조경 체규 타용 주최 조경 규남젠타 포펜젤러 군디 동규 타용 직침 냄보르데네 땅용러 토담타 땅용 주경 체규 타용 리송 체미 페버타 리송 체미 롱와 리송 체미 되버젤러 뎁직토 군디 동규 타용 럼로르데네 땅경와타 직수르데네 땅경와 타용 땅러 토담타 땅경의 철세기 겐치 퉁크 체교 타용제 체회바 카세 등유 테니 뒤럽살바 땅주경 체비 리베숑로 피게타 라링키 냠용 체리타 퉁베권에 초동 체바시 인베 켄게 양바타 낭퉁 피숨 초바 삼로 띵서바 마라 퉁우창와 제유
1: 타용 주피니 뒤럽살바 땅주경의 천다정신타 체등정신 댐베고르키 지교수지 시진핑키 도시 사바타 공부 사바 터주 사바제 직두 인두 체험시 이부티 땅조경기 자둔 토슈타 터주 제초 인당기 투니르 내게 꿔바 체답탕 탈람제 계시 딩섭시유 땅라 토담타 땅교타 땅타르게타 땅도시동화 계급도신타 갸다르제기 낭내기 조등진 딩섭시유타 땅거구제타 땅조경러 진동피바 시도마오타 덕덕마오와 내니마오와 소내마오치 지교 통섭 타용치바 시진핑키 땅조경기 공바 카세 딩세타 죄고치바 냠리 딩섭제 치디 망세진루키 땅조경기 슝루 피게도와 사두정신키 레기 캐진표 디토네 장래 땅키 망세진루키 세경타 땅조경기 춘일라 문진토제 토제 사무시도 레바 조용시
2: 개컵경왈 니발토 응외라 땅경구바타 땅탈게충나 시내 개컵도된 용토 시진핑키 땅조경기 공부티 땅탕 개컵도치르동외 응외내주나 응외유기 튜닌타 포기 조치 튜닌 캐친대유 땅조경체그티 도구여러부치시르지니 군대동원마세 당키 당러 토담타 당님 비경외 자튼타 제초 통도 발숨토 타경 체근이 당조 계조타 당 타게타 계커 도딘키 터초 계친시리
1: 당거 총진 정계 부초츠 罗顿习近平去首先老北党中央去乔勇的党内部工作体乔勇习特别规矩难求的陈武让带他如这土西土面内去陈真新聚界界的党中央去电被团真给电给他老大前面的国族的刚才来追我他对了三百党组用去接人家对不他团聚起吧当个前世组用了电内党组用去来团看了行动起吧如送了我们起别踏碎了官地丁色动画乔勇的党内部用为马拉初步解释对了三百党组用去拉新独贵三百官地丁色当地当个古迹两千多桌他女秘杀说托年灭不见他当了土当他当拥有护过他会把将把这期捏住了早晚强的拥有起不他当个前世纪古迹女不他三六七对女吧满座只做女吧几座不归女不见我是土部七十七年当第二三七人心期寻大出特别寻觅东天都有的东大爬松土中国开局期基座人路卡下期寻觅东天给古迹松心都有的那段其中扛着些车架慢用期来开局期更新都有的给人显示
2: 退入三班当堂给客给卡下了陆巨人心期春节托不他陆巨人心期不久穷了他中华民族加他乐不起温州国特美吧罗家尼贝贝特命采集江南三百国家不行足托不借给早晚你吉克书记习近平起你去秋对那我堂习近平起推着三百中国开去给基础人路给广北千里堂推别足车来穷于推着三百罗地大人俺去军用为冷铺你军点点的名啦即当体位明白陆巨给冷铺亲密电车当堂给客了车别推步牛进去我堂偷罪砸场吧狗皮电送去连言干脆叫我见你怎么领托他陆巨托通关不惜银别陆屯习近平去党中央去苏新堂党勇去苏新去内部电去堂习近平去推入三边中国开去给基础人路给广别组成内部电去前边西内党去与人西共堂结客与人地区迷茫地给看不见了修建特别我是特别给我堂内屯他就突破马赛当堂结客没碰见给能亏到那边我们今年操心没不随地中华民族加他乐不起独特美别陆巨给批人土里边早为强烈给领土域
1: 习近平去党组用给广播七吨度切的罗家堂居民阿姨别特给陆巨冷不给他中华民族去给给恰下乐不起碰顿强化民族给习的他批给给阿拉米别恰下了学我借给马克思人路给西党西东大爬松土退了给顿车都给他迷茫给你为你这股托吧孙秀南洋也不解释中国共产党去绝共的电力中国绝共三队起的那最中国路去停了间去阳性加起为捉南托孔平前辈顿狱前的中国我杀的起为流沙军前灭霸咱们有谁
2: 他的钱推入了你这堂广北总有了七吨钱俺翠陆屯习近平去苏新南为党中央去他国土体为屯之同色切的习近平去党组用去广播陆中老大丁色切把他切西体为托他切特体为丁地给国内却由你党领部用为列屯卡了他们自己也不切吧党组用去不切托为批给了官地动我借钱呢结客多亲组军他米利加他去查下乐不切杀行颠北给林奇国
1: 三零一，广东省出不地呢？天地决定作为车站西边，南在哪？车站西边，过不去土，推了三边，当作用了双轮脚边，作为西紫色西溃边。习近平去当作用给广播罗不上他拉到了前边，过的是。
2: 三零一，三轮摩托呢？决定作为车站西边南在过不去土，培养人员撤退员。 pöle gaisin zog tami

0: Kuibe, Chongqing Ki, Pegur Pumi Mimba, Chuching Huai Gor Nedu Shui.
1: Zenenge, Chenon Yedong Yizang Lu, Dao Gibe Sinishu Gain Yinki, Chuzu Jogeta, Gamajong Yuto, Chamba Chongi Mima Minka, Tuja Digala, Chayubzong Mima Minganki, Zaja Rogyopki, Kabashi Jote, Nyanga Chiube, Nesi Jube, Neba Murgyoki, Shangjuki, Yolam Duba, Tuja Digata, Moneta, Pusidika, Jade Digaso, Diga Mambu, Gyungyu, Chaji Libache, Moneta, Pusidikaki, Jurin Shumba, Memba, Chuching Huayi, Chetu, Murgyoki, Tsopotsune, Murgyok, Chushi Sushi, Chelonye Doni Sanglu, Dao Duba, Gegabki, Bugu Tangli Shune, Chongqing Chongi, Mabu Diso Mengangi, Pumi Dika Sibi, Memba, Chuching Hua, Chongqing Chongi Ki, Tsoji Nambi, Pugu Minju Ruka, Chongji Bar Shune, Chamdol Yongdi, Tuyu Loji Ki, Pugu Giletu, Biusu.
0: Moneta, Puze Dika Du, Lega Chene, Lo Nishu Zengni Song Ring, Chuching Hua Yi, Neto Minju Yi, Nyam Yong Pusum Tsobu Sa Yu Jing. Chamdur, Moneta Puze di Kaigi, Chile Sindembo, Gumba Sinti, Kwanki, Tizum Puzam Yamibar, Mintuku,
1: Sadon Lemon Habe, Gazole, Negab, Sumi Dubi, Nao Yangi, Yangsin Yachubi, Bumta Zadanta, Gia Kuzo, Zanda Tubi, Chungi Chile, Konga Yigi Demba, Wangmi Du, Choyula, Labatu, Chamdu Kansar Tongu Yubi, Changa Bundunki, Lamdun Qi Xingyu na Lamdor Ti Misiwa ta Kongchen Tangi Jisu Zang na Digi Tomni Rida Chamdu Ki La Suwa Xiu Xiba La Su Jie Yi Le Kong La Singwe Chimba Ti Biu Shi Chamdu Ngui Su Le Mi Gya Tangi Wui Dung Tan Zam Yu La Cho Xi Bi Yin Chu Ti Ta Nye Yi La Wa Li Chal Chung Xi Chu Qing Hua Yi Xie
0: Lian Lian Su Li Ji 추칭화이 맹칸키 치체 야부유메 원양 산네티게 푸미기 디탕 두시 셴바타 디카르 멘바미단와 시차젠키 토탐 야부메바 체리 캡데키 치자 튼토토 미큐와 제기 네튜유바 신도 총외 콩기 체말 레게 나슈디 균통키 네시타 디신 제추가웨 네시 민주타 모네 모충샥주소 체바마세 토토니 치티 참도 총키 미마민 칸키 모네타 부제디 카이기 롭주 칸조부타 페 실규 서퀴키 급탕부 모네디 카이기 성규 나사네타 니미 코웨 첸덴키 네다 민주키 차도 소종 지천이와리
1: 제롱니 돈이 쟁루 도예마 최진 화이 조지고 참도 총기 미마민 칸 모네타 부제디 카이기 소바라 총기 진비 페미탄 치베 디탄 리지키 제누 진도추 미기르키 앙탕보타 앙숨바타 대신 총배차가 앙탕보토 마세 콩 미기라 표정기 조지차가 도표시 로디 도추바라 콩키 표시엘규 서구이투 리미 숨준 유비 섬수 낙쟁기 모중 샤슈 토마티 제브티토네 Mengangti Monetikaki, Mojung Xiaoqiu Lakze, Gerim Samashidu, Lepti Zuyoshi.
0: Pegyor Chene Nin Sumgil Hazam Songrin, Kongki, Nyesu Mebar, Monetiki Mojung Xiaoqiu, Tien Gyal Hazam Chedi, Monetikaki, Tsenden Neda Mianjuki, Biyib Suibata, Gensu Kanta, Chongsibdu, Wengen Mianju Chibar Gyuba, Lopchata Ngukangtu, Tsenri Kibde Jogri Chibar Gyuba, 체리케데키 녀람 발린소 체유리
1: 통토베 가오웨베 군도리 콩 로심 디월교디 디아 사네티게 푸미키 디당기 도시 문세 투부 서도치바타 모네기 모총 샤쥐 창보 망도소와 모네 성균 남사키 네다 민주 알베 첸데도 치바 대가기 총총 카고기 도담 니르신 십차수 지부소시
0: 닌첸 숨길 하잠 링키 가제 비준레 서시디르 저와 스무 차유진 민알 표결레 튠 죽디니르 유베 취칭 화이 말신 닌달 참드네 칸토 내다 민주 타용 치기

0: 也用说老者亲们劝松动家他顾住过处于不他天哪老亲居们也懂顾家我中的你预备哪每次参加给老者切东西给中年他突然的日起来参加催别老者切东阿给协助他他没老亲你给协助协助于啦明土地哪香港他澳门天王社会去老亲没不是
1: 三年级土球大别集坑熊都对米中我卡出度了大地国际习近平队等在他们那里那么林杰了我准备是
0: 三年级唐不定呢就追来其实选了对米中我的这下土球当季就追来其实也不娘回不他其实就追来其实抽送出国呢托不到了其实去安昌所求情求情的给先给过去姐姐三万七日看年度你有的呢托不到了其实对美容我的这下托不到了其实去安昌他人民所各样八岁老车强初步有情节拉出姐姐陪着东西别回应前面你我这下松不得呢落车托过给安昌卡对美容我这下日端托过安昌呢土球人陪着杨氏车轨被安昌迎别，日端脱轨车不塌，老车村民再聚不收了口味，娘车也不车轨不来，闲了三位安昌血迷中，西不定呢，该场快别销量，该场车载给常委闲了对迷中，这边第二个，九秀老妹安昌塌，居民说三位车程开前七小时，俺不定呢，土球给日端肉面闲了对迷中这下。陆队本是他要那小配本是日端肉面对美容的开的闲了点名呢给了去车站的七日开始不下初步的呢陆队打头闲了对美容这下陆队打头老面扎巴他水明托不到了开个安场救助了开个安场救助老面安场其来他能陆亲老面陆大姐快预备既然给查瓦索所谓切真铁大意呢先给借笔呢所说人意了虽不所谓马菜果果天命签不读
1: 三年级听的平均农村年成列工表个农村期三月滚对公雄西北列阵算不他效应了列阵的总之监控当间蒙给不了他是不是千古修业不算针对了他你们自己的意义
2: 阿努一阿克托
3: 平常龙青年轻脸孔，配给龙青年谈的龙青六七列前输赢。
4: 列前孔们那了，俺我就打个九八写不来，到点半过了，我都输不谈。先给把写不来，看了酒堂，看个酒你特么都写不难呢，看了酒杯够不够？破呢？破汤摸了九级别，七杠第一扩张过来呀！那加级票个龙津三八八南了，我都输不赢。铁定个列在南啊！俺木头节初一七杠铁大个扩张过来，我都输不赢。可能俺输一个南都点点破呢？破汤摸了九级别，七杠第二米节，俺我都输不咋么赢。下面俺就七杠松吧，摸呢？摸汤摸人啦！七杠的了，我这就输个赢。摸呢摸他没人拉，是呗？他们他们的成为雷是多高了？雷的开始点么的呗？是呢，雨点么的完了？就雨的可怕的呗？是呢，狂都写吧。摸他没人赢吧的，雷的三万七么的完了？七杠数么的高高的成为摸呢是呗？摸是多高了？的开始写过了是呢，我就个摸写过完了。三不大就输不呢，我就个没恶意了，写个话的，是吧？到后来我就个没有恶意提，然后给九月的九百明细一个扛堂扛了九百日百是呢，没他没你了九百的也什么的，到底没的可给考过话的是呢，没有卡恰他帕扎俺了考过过的，加上第一个个没有的主题俺不怎么了，我就写过过的。摸咱不摸菜，摸你郎就不得什么的。我一个一的明细一个扛堂扛了就不得什么，摸你个一个卡恰他帕擦的叫了夸的。加上摸一提中啊提堂摸你提那样中啊不的叫了，就会有把的摸你摸堂摸你拉西边吃干的，俺都来呀。电脑不得 Mani yang ni pomla shibe la di kongdu shibe neng xin yu denba re. Digo ki mani shibe tangbo mani di kage kobo rwa sana ngunju ki mani la kowa rwa la. Ngunju mani di kare sana kata nyi rwa la. Mani yang ni pomla wo po ta mo yi yigi la jugu yuwa di la yi di yu denba che je denba rwa la. Mani yang ni pomla wo shibe yang ji duwa la. Di yang di kadesana dubare rwa la. Nguju ki maning zambu ma che, nguju ki yigi shen ki kyang po tang mo la jubbe tundi denbare. Di ni kadesana kongla ngadu puyi shebe gob la. Po ni po tang mo la jubsi sungba nang xin. Nguju ki yigi shen ki kyang ming shi po tang mo la jubu yubbe tsu di seo rwa la. Mani yang ni pomo la shibe maning di ni nguju ki maning kada nyi xie gu yo rwa la. Pomo la wo shibe po tang mo di ming shi po tang ming shi mo la xie huwa rwa la. Ming shi po yu zhe tang ming shi mo yu zhe yang ma re. Xiam la shibe yi wo jie jie ngo zhe shu gu gu yo rwa la. Da wo na ngan zo ngun ju gu ma ning ka ta nyi yu na ma ning ke yi di xia. Ma ning ke yi di po tang mo la ju gu rwa la. Po tang mo la ju gu yu ba yi na di ka gu po di ka ga ngun zhe che gu rwa sa na pu yi gi yi gi nang ne. Jing ne jia, ni ne da, sum ne za sum le ya yi na, xie gu yo re, mi jie sum ba re. Xian ya, ma ning ke yi di, ming xin mu yi le ju gu yo re ba la. Ming xin mu yi le ju gu yu na, ming xin mu yi, nya, ta, na, xia, sa, ya, xia, sa, di ge le ju ba re. Jia zang. Mani yang ni poma la wawo shibe kodion di tang dwa je mani ke yi di po tang mo la jubbe kor ngori shudam daga shegi yin.
5: Sengye namba tso kongkam sang. Tanda ki nam tse sin shimba tini pen jong lung jin nyin chin le gong pe ge lung jin ki lung jin lup chi le chen shi. Lezhen di nang, pyon zhong lopda qe mui ge gen qi mua qi lin do ji la nian. Pyo gen da zhui ri bie kuo la qi di nan xin yue bie, sen na yub shu.
4: Xiam la, nge ma nin te yi shu gen, ruwa la. Ma nin te yi yang, ju yu di ming shi po tang, ming shi mo la ju bu ruwa la. Yi na xi ba wo na ming shi po tang mo kang tang kang la ju bu ruwa si na te yi di ming shi pu yi ga tang, ba ni tang, mu yi, ka, pa, nga, ma, xi la ju bu ri. Jia zang, kong du shi ba neng xin, ma ni yang ni po mo la wo xi ba po tang mo la ju bu ri di po mo yang xi ba yi wa ji gu ya di kechimu ri, jia zang, ma ning ka tang, ta ni, po mo la jubwa kang si, po tang mo yi, iwa jie jie, kong la, ngote song su ma neng xin ri. Xiam la, nge ci ka nga ba tang, chubwa ni gu go la ya yi na, zhe xie tang, ngote ju shu gu yin. Ci ka nga ba gab la, kende song gu dhubay si na, xin du mo ni, ma ning tang, chubwa gab la, mo tang, xin du mo ni la wo si. Sikang di nyi nyi ten ma re, di nyi nyi ten je to ka re se na ngun ju ki xin do mo mo yi di, rang yi ju yu di gu we ming xi yi ki kang tang, kang la ju be tsu di ten na ma re. Sikang chu be tamatama de la wo si be, la di ka re se na yu ten ma ruwa la, yu ten be je la la du zha a nang do o ji ten je, jar je, kang la ju be tsu di, re si ju do a am, zog be ten ten ma ruwa la. Shindu mo ni mo ning tang, mo tang shindu mo ni la wo shi be, cikang nga be go go de chung we, shindu mo ni shi be, shindu mo di ni, ngun ju ku shindu mo mo yi la xie gu war wa la, ngun ju ku shindu mo yi di, rang ju yu du gu be min shi yi gi, mo ning la ju gu re, mo la ju gu re, daga neng shin gi min shi shindu mo la ju gu re si, ten nang ba re, una nga zo, Juk ji kapcho di dindaji re de jibe iwa ji jibe ina maning la juk shiba di nang la ya ina maning gi yigi ka, cha, ta, ca shi xie gu yo re. Jamde mo tang shindu mo ni la o shibe gogi mo di ni min shi mu yi ka, cha, 다 자, 시랑 문제 제국어래. 로알라 신도 모니라 50에 신도 모니 민시 신도 모 제국어래. 치다 그게 문제 제국어래서나 나, 냐, 나 숨려야 문제 제국어래. 제자 신도 모니 머닝타 모탕 신도 모니라 50에 지갑조지 땜바리디 치다 가서나 이와 집어이나 공도 네 가지 피가 농진 샘바보 남라 모두 슈버 능신 머닝디 카자 타자 타 모디 카자 타자 신도 모디 나 냐 나숨라 야이나 문지 체구거레 공로 슈버 디니 문주 이기 남 랑의 주기도 규베 민시 이기 남라 주베 지 주유 땜바잠데 시베에 타네 슈베이나 카진이 고쟁기 남베에 타네 주구리 카진이 독쟁기 남베에 타네 주구리 카진이 짱바소기 남베에 타네 주구리 원디 단다 공로 시에베 자외 남라 땜베 치강 티다게 지주유기 갑조디 땜나무디 세부슈버리 원디 시베 원수 주베 겁라 고도 양순 강기 타네 주민기 남바디 양미직버리 이와 요아리 개발 요아리 루아라 세부라지 슈베이나 그시 고도 양순 지리기 타네 죽초고아리 그시니 고쟁기 남베 타네 죽고아리 카징니 독쟁기 남베 타네 죽고아리 대달라야 네 십진 차외 토안에 배샤제 모두 슈메 자제 표결 농진 셈법본 남기 네 제이지 모두 슈 제이디 모두 슈제 자제 표결 농진 셈법본 남기 샤탕 쇼라 제이 통도 시그낭로나 디낭라야이나 시베 강탕 강라 주미 다 제바 배탕 제제 모두 낭요아데 로알랑에 퇴조 준중용의 치도 대제리신 모두 슈메 배차샤베이나 안도 콩아 모두 송스분 능신 이기시바 케벡 하겐라 수아바 다가 능신기 까마스두베 제베 다두그 제바 무디 칭즈 유바라 디디디 제신앙제 즉 신앙다 배당 제바 차라 차장 코요리 네 공도 슈버 능신 대주 준중 용액의 체도 레리신 배샤제 모두 슈메 로알라 공도 강탕 강라 죽바 탕 강기 죽바 추시에바 이게 등을 간에서 멜론나라야 연제 두배 도지라가 재미딘데 주바라 푸이 파니 까졌다 자가 아천 야다 나 자샤사라 샤사 주 머닌 칸이 짜다 자 야다 나샤 사야샤 선주 머닌 더인 니 까바 가바 나말 주 모이가 아니 가자 타 바자 가자 타바 찰 신도 모이 머인 니 가자 타자 가자 타 장안 야나 남라 주세 강라 주베 추댐 바 주발라 디게다 전직도 내제 대열에 디고라 안도 모두 슈담 다가시기 샴라 네 치라그 낭스니바 쇼중 미주베 추시베 골라야이나 모두지 슈기니 강기 강라 주베 추시베 푸 대전남 미주베 샤다레 세부 슈베이나 문주기 이기 대당테 민시 이기 대당테라 주바 댐바 대다푸 텔레 대배 운주기 죽바 대달 자네 강종수 작배 나탕 터니

민주부의 추이디 카르스나 갸지 비민소라 대낭마레 로알라 다셔주 민주부의 추이셰베 겁라야이나 자와라 딘데 숨버데 포니 머니라 미주 모니 폴라 죽범미 머니 랑라 랑 미주 랑게 대탕 쳬바나 포양 몰라 주미교로 머니 모양 대신 인스 송제 지강 두기 원에 저주 미주베 추디 안돌이야이나 대난바데 잠랑에 지강 체다 레리신 체제 야주 뷰글 룽딘 샘버본 남라 모두 슈기이 지강 당무도 딘데 송으로 와라 포니 머니라 미주 포니 머니라 미주 시베 지강디 나라 체베나 코데부시부레 세브라지 도르두부라지

我们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
dinde sumur wala moni pola jubami mu yi e yi di min shi pu yi ga ja ta ba zan nam la ya yi na jubbe su me jug ma re si ten nam ba de ngu ju ge mu yi e yi tang da ci gang di nang a moni pola jubami shi be ci gang di nang la ya yi na ngu ju ge mu yi e yi tang 대춘 신도 모니 머닝타 모탕 신도 모니라 오스 딘데스 대나무로 와라 재산 치강 대다게 폴라 주베 추디 공도 슈버 능신 치술자면 대어 말 재산 양갸도 개우치라 능신 그 추두 저주 미주베 추가라 모니 폴라 주고 말해서 대나무로 디나 치강 입에 고든디 채 참아 슈에 치강 숨바 지금 숨배가로 된데 숨을 와라 머니 랑라 랑미주 머니 문주 머니 가다니 민시 머니 가자 타바 찬남라 주고 말해 숨어래 문주 머니 가다니 민시 머니 카차 타파 차 남라 머니 랑키 랑라 주베 남베 토네 있나 주고 말해 숨어래 뒤늘야 강라 주베 추시에베 겁래야 딘데 숨어와 머닝 겁라 머니 양니 포물라오 숨어와라 머니 양니 포물라 주구레 숨어래 마도지기 머니 양니 머닝라 주구레 시베 셴미 딘데지 치수자만 요마르와라 제장 미주버와라 공두시에베 치강 수무디나 나래 대변은 고대부 시부레 중 고가와 양면나 중 떠가와디 샴라야 슈에게 최기 치강 대다레 나래 강 고대디 토네 모두 슈구인데 자주 비교 농진 세법보 남게 더 낸잠 남배 토네 산장 나나 세부 최그레 치강 시베급라 자월라 딘데 숨버와라 랑게 대탕 채바나 포양 몰라 중미 교수무데 랑게 대탕 채바나 다샴게 미주베 추지게 상말로 카데스나 랑게 대탕 채베 왕키 미주베 추지 시바시바디야데 다치게 나베가로 딘데 숨어와라 포양 몰라 중미 교수무데 강라 주베 추시에베 겁라 야이나 포네 포타 몰라 주구데 시어와라 몰라 주구데 시에드는 모두 추여와라 포양 몰라 주고 민시베 모두 추여와라 다원디 랑게 대당 채바나 포양 모두를 주고르베스나 모주버리 콜라야 원드 차진지 거래 원드 차진이 가데스나 랑게 대바당 채베 네급러야 이나 몰라 주버레데 랑게 대바인베 모두를 주고르베스나 주고 마레송으로와라 제자 랑게 대당 채바나 시베 지강 디숭제 ngar pone poda mola ju mone motang manila mani yane pomola wo shindo mone maning tha shindo monila wo shiso ji jugyu gi kapjo ji temba di re de rang ge de thang che ba na kong du jugyu tembe pomu yi gi tha la ya jugwa de bes na yang mi jugwa res jugwa su yo ma des jugwa yi ne pyu ge gi da de shung gi gong ba me yin ba xie xie che che du xie mi de ge sung ru wa la che za rang ge de thang che be ge di yi gi nam la ju mi gi che ba di ji be tun di nga du li ya de xie ngo de 제게 치도 듄러시에베 셰미디게 숨으로와라 다오나 포야 몰라 중미 교수므로와라 포디 문주구 포페이디 시에그 요아르와라 강라 죽베 푸이기 겁라 안도 딘데 시에브로와라 포니 포타 몰라 죽 시에브레 은자 랑게 대탕 체베 치 푸이 페이디 랑데 무이 파탕 다가능시

0: 이 신도 뭐 마타 제발라 야이나 미주바 양만나 주베 쇠요 말에 숨으래 다디가데 포야 몰라 주 미주르시베 양아 양디 카데스나 두바레 카르 두브르베스나 푸이 퍼이디 랑데 푸이 빨라양 미주베 투디 세셰나와데 포네 포탕 몰라 주지 랑디 머니 팔라 주바 메바디 나 강한 주베 추시에베 겁래 땡요 마르발라 포디 포탕 몰라 주지 시에범마도 머니라 주베 추디 시에메잔 땡요 마레 제자 포디 포탕 몰라 주바 레디 랑디 무이 신도 뭐 말라 죽으르베스나 죽으마레스 양아 양디 슈글 카템버베스나 랑디 푸이 빨라양 주베스 메바디 코아르체버발라 금제 카레스나 대다 대바지버레 파파파 마스 상마 대바지버발라 대바지버 임베 머체 금제 니바 카레스나 대다 상말로 끼내장 지버레 로알라 파파파 마시베 대바디 끼내 상말로 추르발라 딘데 송도전에 기내 직바 당 대바 직배 왕키 강아 죽배 추시배 거라 포탕 포탕 몰라 죽배 인시 시배레데 랑데 이게다 체배 거라 포양 몰라 죽으레베스나 죽 마레스 니시에 그 추도 대다대낭바데 데니 저중미 죽배 추시배레 포양 몰라 죽미 죽으시배 지강디 코된고라 제시 슈버지니 리젠 디낭라 녜 문주 다기 주고 시에벌레 문주 이긴아보 랑기 주유도 규베 민시기 강당 강라 주민당 주버보 문주 이기 강당 강기 주민고라 갸제 피가 룬딘 샘버보 남라 머리 슈버타 뒤도도 세나라나
1: 단더니 삐칭키 치즈 줍딘 닥다지
2: 干嘛呀，神君？三毛林姐，公康生，下面这次呢，干嘛呀，神君？年终休演，苏振波说，三毛林，你们这套打多少年？你多年没走路，你就三百两块了，创新度相中结果，你对我说，别个说不谈，打电你就三百两块日，加到我中年啊，创新度相中起就谈，你就三百两块了，你看创新可以提前具备。
3: 戏剧界冷些些说，狼哥生意职位可是没有人手切巧吧么些？可是不同天长不落，存钱持久命不是。三个月别几个女主角呢，写到这边去呢。第六季呢，阿巴拉，制作用所老韭菜都同居了，接东出去蹲蹲几十万天。推送不来，接着出差股拍了一把糖。第六季呢，他们那阿巴拉，制作用所老韭菜都同居了，戏剧业东加面出几十万天。推送不来，接着我差蹲拍了一些。
2: 接着，这个人从屯部，年冬下面走路，冷些干冷吃的不拉他吃酒锅去，陈旧吃成恰恰才行。接着，你说你那送，让爷去二十处理一下那南城前边冷些了，谈到拉他前线边过车车菜去，猛些拖，过车家车，我中眼啊不注意不是。接着，这个人接个学校天气，直接滚动部训练课堂，车间女生不一，人中天空部堂，对抗组军部，进驻监政部，储备部，中国农民局所承办忙务直组接的。 你家七八跑出来一些七八马赛，昨年十个月的主播来听了新竹各地七八堂，浙江堂、安徽、江西、湖北、湖南、广东、广西、重庆、贵州、云南七所主播个别人不识别，车动七八接有时。三个月中国加拉姆几个超过参与公司的许多七八行呢，接着就给你，借用加拉姆去主播每天吃，车动出去蹲蹲天气参与，天天参与不堂。
3: 接着，这个人去云南去几年，去人塘不咯？最近美国冬天，秋冬下面有啥别看牛条的？去日本每天吃，秋冬国家冬天送，今天吃这有不是？接着，这个人三个月，中国第一个加拉姆超过参与公司的许多七八十呢。第六天的初步了，中国糖油了盘的秋天美国了，解决了长大几年，老就送了糖。中国糖油了盘的秋天美国冬为西军糖，夏冬铁棍，西区比赛，铁皮偏着切切入几年。 罗科尔莫罗，美国冬天天，年冬居住了秋天美国罗，秋冬冬天专门一年，年冬下面在俺六秋天美国罗，你这趟上班盘年，罗主任，你不就差点跑个趟，罗强用盘菜，加加送去手机餐，俺身体，今天天空一下趟，有了开放用所，艰难吃不是。
2: 제제주군이 유랜기 신진 전린스지 유랜타 우르스 트메 직제나 갸토 고속주기마타 명아르 땡기 제거분이 트메기 십제 남차지 지셰바타 콩케 트메랑예바토 초순베 족다슈괴베 낸셰 체육시 전린스지 유랜기 저와 조유나 머주지기 대자겐송타 유럽난진 난슈버서티 난든 추유바 카세스바마세 우르스 트메기 십제 남바 땡기 제초지셰브시 제재주군이 이란 이슬람 지륜계급 농촌년층례군계 선주별시는 이집타 팔레스덴기 등이 비유에 냠치세라나 이란타 어리 트메기 피림기 동지레툰나슈베 제유계급기툼이 제재니슈지니 이집도 제면은 규입시 제재주군이 아프가니스덴기 제송부계 아프가니스덴기 카토마계 제재주제닌기 고모 김제계급 팔레스덴기 난콩타 태유전주기 이슬람
3: 葫芦山岸的培育级别免杀了卡多尼家规切不是普利斯电器团体的开朗密不是你家错别差不多冲击起群众阿拉团里培育熊门村就托三年底给群众阿拉开了盲部地主推进他行着从年级别我了娘们来看见下年差不多冲击起群众阿拉团里培育出去了各地当于是你且呢写的冲击起冲击天用起总区交给了特别行着科技撒下他免在地下起团居住起规别呢
2: 六只三港塘国际村岗创设计免去康索了新年从年前部出街蹲蹲过了西皮切地忙做几十吨塘免在地地价跟送切有时你家了八学村浪迹香气那么些压个头等蹲地全用年再忙挨个错不塘他怕了忙做头金出租的住客性格母松的我都切身有时三不平地天天刚忙年生就年春许差下面了那么年年没天第二个来过年估计切别里前先大三肉

0: 제제 야제 추디디 교드 셈바 수루이 제드 차자 철루이
1: 제제 야제 추디디 가도 세세 녜디이 곰도 세치 뒤지이
0: 제제 야제 추디디 치라 주디 따부이 낭라 뒤뒤 띵부이
1: 제제 야제 추디디 켈라 추디 짐바타 이게 탄와 짐바르메
0: 日节假节出地

0: 탄더니 비징키 추즈족게 딱다지
1: 디와마디 기우 수양미 탕구 죽나 딜리 학버지
2: 다 줄람조 임바인 다 소소 이왕기 좌디야스도 심바 쿠장체야 칼라다
3: 수정 진이스 비네라 마란도 페맹기 맹주기 냠버체네 세기 맹주 줄람기 맹주 맹기
4: 카레서에나 무고방네 고미시즈디에 무고방장니 뷰부 베게 무고방바
5: 미네 끼뜨디니 중야게 겐조시 디나네 세단 줄람디 메라로
6: 람조 디탕 시지 생규니 듄토 튀르 두탄 니수미
1: 로도 민발 중캄 최고의식
6: 대탕 람둔 대의 댄조즈
1: 대탕 람둔
6: 대탕 람둔

공아디 소소탕 세와 좋아양 심보유 공항어드 유창 녹고위의 교수인디 캐런츠 신규위에 테이나 유창낭 아라뇽코 친선 대유위에 공연낭키 치가디 아라뇽코 편의워 차부스위에 칙소뉴체디 교토 주기유장 공항어위에 급 소다차 라부유바디 테이마체 유창티어 칭연식 토비의 뉴바유위에 공연 시크 낭 유창 덕정 녹바이나 공연 머지 좋아디 시크토기유 타동 유창 낭 엔시규탕 마치 리큰송 서구유위에 공화탕 냥도 외나 투지 전부유바디 공라 유창 녹구스 시장 킨다카세기 유창 녹내 위에 공화디 추구유세나 지기유 밑에 덕지 게시기리 이낭 디테 키랑 톡체 낭고야 민도 강인세나 광흥을 위해 규일인 낭 아라뇽 그 청세 미발 교기유 적부청청서 팀인 키랑스 공화당 세리카리 양도 뭐나 좋아하신 부 유바디 신규유에 샹라 키랑스 공화당 세리카리 양도 뭐하이나 신부 유민 뭐지 돌투식 지기인 빌나 공화당 광과 샤모 韭菜 주마주 쇼코시실 쏙냥 동외바이나 진내 떡대와탕 니내 좋아양 신부유바 순내 체릭디남 투주 편성차구유바리 저구성성서 광과니 오세기 세릭시인바탕 별미기 광과디 남아세수치규태 피주치기유디 광과이 미류유 바쿠탕 산내라 투주 강리커서체내 만치 동키바과 계고루 조아탕 님마 내용외 뇌와대 유바리 더동 광과 난키 친내규 만치 창난키 최규 시지탕 칠류 릭장내 구매 난키 도쿄나 정시 지도기유 타양 삼무용외내 죄와이나 투지 횡성사과탕 서디 조아신바마세 더동 류칸 대성라 편토 유바리 제시 이기낭 쿠발싱나 삼묘낭 지가제 간부 자천이수 예윤유비 능군 공예덥 니드차축탕 박세덥 시 보채탕 눈채기덥 쥐엉인바리 삼무틸 쇠부탕 조화신부유비 교체니 임시교기 미예지처 왕벌규디당니 정외 천낭시 인바리 김민저차라 추주편송서과 휴저차세나 칼라키 탕카 실렉도 동토바탕 타동 겐코탕 초구 주마 서기 월창기 세바이나 세 줄라웨 현류 대유바탕 대내 내부세네 냥카족의 뇌와야 대유바리 열 친구 시아시라 사주 겔라웨 미탕 포와 목구에 내바 내시 착해 중외 미 라송니 저차 서기 메바리 주마주니 속부에 대당아 비세릭식 인바탕 대낭투 영규 꼭제 멀규 망부 뒤에 균토세나 포에 최전속 최전망부 망과 제토 니찰 시행계 크기 시주 서버식래 문바탄나 주마주 진발 세발래 회내세나 교란 대당 용와 캠파 유발이 원경 주마주의 미류부 편파 위경 멍용 외상식 마치바이나 소수의 류칸디탕라 뇌치유바디 당부 문민비의 주마주디 세금이바디 강인세나 딜 토기 영신기 류도 류유비의 캐시 세바이나 구율코와탕 육바 묘바 소기네다 천식이유바디 이바티이나 최와동바 세금이 대 교체니 주마주낭 진규탕 신덕이교 라서기 조차 멀친 유위에 외부디다 폴규탕 제교기 교도 영라외 최와 너소 봉와 소기 내다 튕기유 순바테이나 보최년배 미 망부 사교 메바리 주마투니 영신 실치외 포와탕 교만 미기외 미 사교 망창나 속벌 니기유바리 차부청청서 능군 초회낭 안치 공기 체릭다 외창기 세발레 망보댄네 서규매베 전구의 슈기인다 캐란츠 생각샤아

0: 범람라 캄사
1: 아제야라 군 캄사
0: 범람라 란타라 쇼니 집지데 마르바 대야오 첼라야 주민도가
1: 아제야라 나 타란 쇼가 아제야라 기나 군윤신 부용구지 삼체 교고교나네 퇴요비 체자 암라리아 짜담로 주야무춘레
0: 알레 딘데임브지 체자 범람 짜이 승승세레도가
1: 알레 체자 아제야라 기란게 나지 담난쇼
0: 용아 용아 포모 안 아자 갱엘이야 랑자 딩닝지모 담제 안 응니 첸제 점도 카나 다골 조아
1: 레스 아자양라 뜨제나
0: 포모란리야 자초 토부치 동안 제자 아자 갱랑리야 렘기고 딘데 제비 닝닝지모 체리
1: 데이네 아자양라 쇼가 암라기 나야 자담는 뜨좀바 십지 츠기 제자 참참나 나 부인이 절라 숨기 아 쇼가 자담부 마르바 츠게 마시
0: 제제 메시첸 범람 섬치데레 아자게 섬시토키 이내량은 좀 범치기 응원에 셰비는 권리야 따메비는 아니 소스르니기 치기 남바드야기 견조지 맵차다 케요 말이 되게 인도 좀 먼저 범치기 응원에 셰비는 자 증구지다 당는 신 자저 토부치야디 하자 개침부르다
1: 시장 메시양 참참 어 자이간 픽드 게츠도 좀 봐 양님 제무스 쳐도알
0: 제제 범어
1: 다 제양라 영영한 주어 미사디 고양한 자 크스슈나 아
0: 범람게 디게지 야오시다티스 다는 유영한 주 치부몽구 트리아 다어 소소 고래야 자 유협이 잡무도 다 영이 강그제 유메 텐이야 삼단이 뉴뉴 인기리 어 다데야 체리베 돔지 제바 시비이나 밀리아 하람 자가 치 책도 야메 중이 잠 유협딘 데시리샤 다디 이내레 코나 주게 다 어 추제다 디신기 미지 용기 자리야다 최바체 정신딘 데시라브바 셈도 야 미기 자리야 간지지 세창 기브딘 데시 마타 보모
1: 제자 셈도 지지체 망본데 창게 겨요 토밍돌 제양라 연님 규토스도 좀 반에 잠망고 된제 매배 수슈돌
0: 제제 봄랑스야 다가란지 먼저 넘규 작간 지지체 데뒤 좀 봐 작간디 파부시다도 와
1: 어제샤
0: 이네 딘데스체 작간 치치도 하즈 님보 뒤제 안 간저 넘규 렘게비야다 다는 신기 자서 토부딘데 차브다
1: 안나 다치도 된제 임브지 아자양라 기란게 권수야기 장기쇼마르벤 디 미차자 딘제라 멤버자 카시아 도스도 짱망고 유입다 카시아야 짜뜸뜨단데레 짤렉실레 메베수스토알
0: 제제 부모 다디 오네 넘규한 주 초에나리 이네리 짜케바 유딘제 몽고시도와 전주 망체지 수수기다 규다 딘제레 저와요리라 티싱기 소소정이 넘규네 레버규주 제마제다 해가 저와 유빈데지리 탄도 이비나 안간주자 주베 규림 나로리아 랑게 축제 담만드딘데 주베 겐게야 다치수 소소르니 잡히야 이네지 티싱게야 골레야 방네딘데 레제야 잡히야다 딘데 제제야 카시 짜뉴뉴유 양카지 소소자리아 다 송급치야디 야고 용두즈마 아니 양타 몽고 유빈데지
1: Less Ajayala, a shong and a cook shake of dozen bar, the pedra delayan, so soon them gurgi, and classa than the let joy your jibal.
0: Daraji Pomo, Pomerangi, the Yawshadalos, and the Conlia Ajagi, Sebegi, the Chukze in it, Tishinki, so good Lengi Danta, Daddy Terra joy you be mazze, no on Zugi, them gurgi say you did only Terra joy you did this day. Ta on them you want to. 모제기지다 다티신기 라추추 뎀베기 세리딘데 사야 뇽타비나 아니랑기 잡히야 이네 티신기 자세브차야 아니 인탈리아 당메브딘데기 꽤몽고셔다
1: 넷 아자양라 제는 넘규 지리순데 마고센네 레타 피조르벨
0: 제제 담규 응저 미기 수고야 나저 고고 디다고 첸데 모준 바얀 디 체신의 개비나 아니 랑자 피야 이네지 디신기 아자 콘셉이 그자 세브 차야다 던조 이네레 겐치 차 주어지
1: 레스 다첸은 신도지다 오제지디 망츠 사오지지발
0: 제제제 다딘데스 체비나 마시 응저 닌다 지시 자리아 육세 깊뒤잖아 자중세 비베 나와지 여지데 이내 수수 세주다 딘데리아 토나 체베 긴게 양자디 당능 신체 께 용월반 안데 인도 야 수수 자디 이내레 뇽르 마짐지다 다 자 비비네레 대잠 나와 메브딘데 신고지
1: 네스 아자양라 다체나 자 피야디 응저 균댕게 능 추시지발
0: 제제제 ཁྱི
2: ཁྱི ཕྱད མམ གསུམ ཁྱི ཕྱི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0: 我们俩中间要不要去啊？那是啊，给这同桌的人出去没得？用啊用啊，我们俩中间要不要去啊？那是吧？哎，那顶真是大日本，可是巴拉达阿姆拉阿玛看呢，俺爷爷说的是给吃酒呢。
1: 공세기네즈딘데 기란에 체뇨이기리 디제손자 추구스 제시디달라 나마 직주기나네 네 니난도 가부시
2: 나망 직주 참디엘레디 티링은 즈께서미도 리체난 체지체베 낭튼 참슈 센스 언사고지마 양게제
3: 신내무강 변종 연락무강기 무병사장 고르 통조로 예동래기 변종의 냠도 뷰제 토베 피제제로 부르규 中国新变女歌，偏重演了女歌。百威比拉吉参加东村活动，一个演出介绍明白，歌手三方他乔瓦朗的永伟，真是名顿秀。百威比拉去了，大陆的乔瓦朗的永伟，名顿秀，真是的嘞。

0: 탄다니 비징키 추즈주구 닥다시
1: 까망의 생구르
2: 세마블린기의 공감사 샴라 제스리니 까망의 생구르 년전 슈인 수진부소 세마블린기의 냠제토 다두잡니 니도야민자주 르니주사베 랑코로 총세도 샴존 치고 니두영에서 비고소보타 다디니주사베 랑코지 야당업중앙아 총세도 샴존 치주타 뉴사베 랑코르 뉴켄 총식 퀴티 제주베 세주기 랑사시소 랑고르 상니 지웨 커스 멍유 리슈 체초범마세 커스 톱탄키 창보로 춘진 지주미시 사르괴베 계급 뉴주 주인이 시도 제벌시나 딜로진당 아바라 지조 용소 로주제 도 통주로 계동 초계 된 현지 스마티 투유총벌에 계자 초차 구파르 요바타 딜로진의 탐보 냉아바 파라 지조 용소 로주제 도 통주로 시진이 동 자미 초계 스마티 퇴송물의 자정과 차등 발육시 제재조건이 총등비 내동자민 자주류 랑샤 갤린 체도락다 제규코르키 정규체진 협차 제신 제재니수니네송 랑계키 아우스이 출리안의 낭천체에비 랑샤라 단달락다 제신비 고체체체기 멍시토 고체자차 응업중량 불주임시 제재조건이 계급쇼고 텐시 지제군통비 흉력항탕 제재뉴신부예 정중통공부탕 대강족준부 짐주견진부 추비부 중원남시주소 천바망부 직수제대 니자 체바법주라 27바마세 조년서규기 주고래둔라 심주구지체바탕 제장탕 안회 장시 후비 湖南 광동 광시 重庆 贵州 云南체수 주주과학비 人不识别 체동체득제육시 사르구비 中国작람계급초고체육공선의 시도체벌시는 제재조개니 개용작람기 주범매팅치
3: 切冬主角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
2: Timor, Mekor Dongtian Ti, Nyedong Juzhu Lu Tuyden Mekor, Chekdong Dunje Chumin Ni Ni, Nyedong Jamin Zengan Lu Tuyden Mekor, Nijilak San Par Pan Ni, Lo Juzhin, Ndabju Ca Diye Pao Tang, Lo Chanyung Par Tse Gyaja Sumju Sochi Ca Nga Sin Di, Genzhen Kekung, Ijia Tang Yorup Kui Hong Yong Su, Jin Na Kep Yub Shi. Jizhe Chugu Ni, Yuren Ki Sin Tsin Zanlin Si Ji, Yuren Tang Uru Sui Chumun, Jik Shen Na Gyar To Go Chuk Yu Yim Tang, Ming Ar Dengi Che Gu Ni, Chumun Ki Shib Che Nam Chang Ri Ji Shep Tang, Kong Ki, Chumun La Nge Bar To Cho Sun Be Rok Da Shu Gui Be Nen She Che Yub Shi. Zanlin Si Ji, Yuren Ki Rewa Zuyu Na, Mok Chu Ji Ki Di Cha Gen Sung Tang, Yorup Nan Chin Nang Shu Bu So Ki Nang Tun Tsui Yu Ba Ka Se Sui Ba Ma Se. Urusu, Chumun Ki Shib Che Nam Ba Dengi Che Cho Ji Shep Shi. 2019年 이란 이슬람 지륜 계급 농촌 년층 내공기 선교별 시는 이집트한 팔레스타인기 등의 비유에 냠치 세라나 이란한 어리 조명기 피림기 동지 내통난 수배 제유 계급기 투미 제재인 수지니 이집트 재명능 유입시 2019년 아프가니스탄기 계승부기 아프가니스탄기 카토마기 2019년기 고모 김제 계급 팔레스타인기 난공탕 태유전주기 이슬람 홀루샹아디 폐주체비 미에사라 카도니 잡귀체부시 폴리시덴키 튼티라 켈랑미부시 니자소비 참도 총기기 군줌 아라튼리 피게 흉문선듀토 사네디기 군줌 아라켈레 망부 딥수 튜진타 싱조 총니체비워라 냠레 켄제샤니 참도 총기기 군줌 아라튼리 피게 주주라 그디당유시 니체나 시드 총기기 총기 태용기 정취 조개라 켜비 싱조 큐기 사자타 면제 대자 치든 주주 체구 변이 롭제 사강탕 구지 총강 총세기 면축강 소라 시니 총니 제보 주게 된 등구라 십시 체디 망초기 서동탕 면세기 디자 긴송 체육시 니자라 바슈 총 랑기샹기 남시 약배 튜탄 된디 튜용니 제망하고 초바탕 타파라 망초 튜김 주주리 주기 신가모 숨자 너도 체신 육시 샘보블린제 텐티 가망니 선주르 년춘 슈차 샴라 남아린제 내모튜 디글레고니 규지 체배 리첸 샹다 샌로

0: 家草为天狗体，人以为要么赢。他的业绩深信不定呢。平常农村年轻力工，培养农经济，今朝天真西北来三十。
1: 我推荐俺这里真生就用的个学用了，天天看完肮脏的呢，初级清啊，顿顿过他，初级松啊，泥土土，初级泥骨，来光硬啊，初级泥结，初顿顿结，关键用呢，龙井起，天天看完肮脏，关键大起，龙井给天东里在哪，天个学那学是了。其实查到那跟着那队员那边呢，天个查啷么里亚的起，切这姑娘的嘴巴了，老严重的了。
2: 他的管理业绩，查找给东北他的几处是吧了？他那些天天看把肮脏，拉萨北京去，给那个签证当中，国足是那七百四十七十万了。那是那。那加上给那个项目业绩，没推荐，签证那罗那学英了。那是他的第一春节的，我们就那是春节那罗了，看就是这读书要得是。罗罗罗。他们的看来是那我们就，这个密码师兄给，我们就这个打电话了呀，他那边没服务中心是吧？
1: 这了，
2: 得不得是吧？这是了，小区的呢。
1: 小区的呢。
2: 你那老了呀，做药的是。老了。他你是人呢？提了提出去。老了。你不得那个做这个，可是呢，针对人道给如果，如果针对他们如果人道如果这个可是呢，俺们做那些那老了，强药的、弱药的、老药的、下药的。
1: 确实有了吧？
2: 确实这地方里啊，牛虫。
1: 重归了吧？嗯，这是牛重归了呀。这是了。
2: 第一个两个就针对这个他们如果就要的，第一个呢呀，健康啊，吃松啊。
1: 这下这下，俺吃松啊。
2: 吃吃吃吃松啊。
1: 这吃吃。
2: 第二个呢，俺做谈的那些从家前面，观众给得的，你到实际直接。
1: 哦。
2: 蹲下松啊。
1: 这下蹲下。
2: 现在俺做萝卜给这个地那里啊。
1: 重归了呀，是吧？反正就那么句，地归是个吧？是了。
2: 社区是吧？是了。地归。地里呀，几块？老老。地里呀，几块？老老。现在那个做，后来是呢，文昌园是吧？那三对邻居，俺做进是吧？文新、南青桃了呀。
1: 哦。
2: 进这个地头地里呀。
1: 你们给了俺做，现在还是进。
3: 三名的嘉宾呢？你们先去吃不吃的吧？
1: 我的吃椒林嘛，吃椒林吃不吃贵了？我做吃椒林的，吃开个了吃不吧？老老，你这个脾气到了，都是都是，那才能够做这，那些大家他你些的那了呀？但我做东北哈，据说起，那些吃这个多，老，给他广播送的，这个就是吧？小说了，过去，我来先弄广告啥？
3: 哦，广告啥？给了。
1: 老，给那个啥吧？那些台东看那，我是吃出是这就那了呢。
3: 那些，咱考试用的。哦，是那样子一个了。那些，送到了那些那书吧，他们俺就得突击学英，三年肯定写完就能够用了。嗯，那书就有了。那些，俺今天几个人那有能跟送到了了，他个送小学了。那些去了。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
0: 그래. 라면 집도 미치고도 보니 아 윤광대 포도 관계라.
2: 그렇지.
0: 아니 포사 아니 미디 나야 제물어제 언더스포스 제물어제 아니 네 텐도 주파셔스 아니 고토미도 슬제 파율이 유스니스럽제 아니 주어 파제 주제니 기타 시비타베니 주어 모두 포스 슬제 모두 포제 모두 네도 니스 숨으로 포사기라 아니 이거는 니제디 최숨단 동안이라
2: 그렇지
0: 아니 미디 모 니제 초보다서 모두 제는 가 무심제 용관에마 둘이마 제제 안데보도 둘이 지무도 아니 가바 그때 겸내네 아무 이제 제야네 둘이 지무스러지 예디 지무도 제라 아니 나레 모두 디 타고라한테 임베네 아니 이 마 미디 모두 디 마 둘이 마제 마제인 아니 킹아르 드바 아리네 제야 지무도 제라 아니 근데 제네 가이네 제라
2: 모두 디 록젯 워레
0: 또 니도 중립로 모두 되기라
2: 아 레오 단다 십시디 제가 니도 중립스 로초 코메 바르와
0: 니도 중립
2: 니도 중립스 로 디주단 신사마레
1: 로니 주
2: 로레라 십시디 차 나침브 답 근데 십시게 가냐 제제 대비 있는 모두디 비게 가냐 제대 유비 있는 모두디 단다 로추네야 리에 차스나나 단다니 뒤인데 슈비 로레라 십제 차 르동아 자매가 자야 제가 로숨 비게야 가냐 제베

0: 로춘에 야 리차스나는 다른 게 뒤에 쉬비 로르레 집제 차를 동안 개명한 자야 제가 로숨 비게야 가냐 제베서 제제 로숨 팀다 계제보로 비게 답법스는 가냐 시그 다지 인도 비게야 가냐 제제 로숨 유제 집제 로숨 유제 자로 치미네 비게 가냐 진일에 비게야 뇨르데스라 라주고아레 디 주주 마요 권을 권하는데 즉 팀주보다 이제 팀로 접어치하다 야면은 마 슝자기 이제 이거 티제 탁주 지가쇼 뒤주 딘데질 탁주 지가쇼 뒤주 딘에 예수 나나 아니 계란 모든 내주 가리나 계란의 진키 사지 마 슝자 제인 그래 개도 슝자 제미나 슝자디 뒤주 다 다우숨지 다우숨의 여자들 너무 많이 옵니다 이제 제제 아니 자그로 치면은 말한조다 그도션 도경사 차대어래 동요나 수술하게 중국지역한 차들 다 쇼스도 많이 물어봐 건조 당국비에 가냐 주디 라과야 가냐 제베 쇼리스테 여리 예제테브스나 가냐 제베 쇼리 디날 탁주치아 여야기 니메치단체 니메치용하나 쇼스 지인구래 데네 있는 니메치용하나 겸 다우지 날 차고 구하래 당 알아주 딘데 예제테 동무도 슬럽제 다디 포고야 김제 가르스네 고랑게 다능예 뒤니쉐비니 체딩카니 여리식 주기랑고래 주기랑고디 모두 이게 템도 가스네 디 조교 디 라기기 마 디 쇼리니 어 쇼리 당부디 나려 봐 디나 제가 다니는 정변 후변 쓰래 쇼리 당부디 체디 나로려 디 배정업디 총리다 주기 인스티 연구래 디 디메베시고 주기 체비이나 아니 디 팀로다 개대어 단단 안조 직감로 주고 걸로 도와 숨진이데 주부든데 십주 어 연구동아 대조관 도스 때는 때든도 합치 카질 니에도스 카카가 계지 TV 가세가 오스도 시동제 바꾸기 사도 아니라 다 참고 시험으로 와 이제 바꾸기 시동 안다 탑시민도 이제 뭐와네 저거 이제 배디 이제 스캠디기 내가 지금도 가세 보면 되는 아래 부급하게 날샤 주대에서 오가 두고 유산들을 띠고 동안 제가 다들 초봉은 했잖아 다가랑우유랑 다가 이제 카메베스 조절들이 팀로다 저는 뭐 팀이 차대요 제가 고랑가 주기 체위나 다디 캐랑가 이게 랩제 냠모도 도스마라 뉴스 템도 직육 문화 템도 규라게 은인이 이게 티는 이게 대규 문화 템도 규근이 랩제 안 템도 뭐 주고는 문화가 주고 어제 도스 체제 지난에 배가냐 체제 하는 거 못했다고 이 아니 변에 탁주 컨데스 가도나 체제 저도 간가 직 탑 탁주 지역의 권한을 제압했다. 근데 인민은 아니 팀룩이 지금 렘지 교류하여래 렘지 시사체 조하여래 다 지금 증관리야 친제 수도 개발성 여러분 근데 여래 재단 디인도 디토리아 다 가르스는 모든 유사네 템도 모두 권리야 가르스는 모든 연예대 모두 피게 치사오래 배제 당한 피게 리대오래 이내 디 교디 모두 디 교루와 교디 당한 기란자 대여라 다고도 기란자 대여 때문에 주면서 제자 코란게 달에 교부다 코란게 지 모두 담바 디 디나리아 짐줄에 저 템바 코란 달에 교제 달에 무이 코란게 보고나 로샤여레 제자 디인디 디나리아 계급 지 체드 미마 팀과게 디나라 팀룩 지세 여레 게디 다 템도 뭐 요건 달에 교부다 디 조선 문화가 보고나 로베 디게 내주 진주레 주 탑다 딘제 도스 가냐 쳔니 디인 모데 페제 다완 윤교디 겐케고레 세 체드 미마 팀과한 그 팀로 나리아 제세 세브시 게브샤레 다게디 캐나게 템도 요르민도 세아딘데 신진기 지 딘제 그 타직다 롭소 예제딘데 여비나 아니 캐나리아 템도 뭐 교베 캐나게 다 겐디 캐나리 요레 템도 교토 요마르바 알랭 안조 규제 규가 치야마네 오나 제비 거도 교차다 수수수 로조로 데모 규제 비게 견한가 이지 제 유기리 라고 담보스단지 로 유기리 비게 낭다 모스 레 유기리 안도 제 버룰이야 비게 주부 오고 오고 지고삼 안디 버룰이야 도 세제 다지 퀸 침으로 와차던 디인디 딘데스 세제 내주디 도 세제 견한 제제 수고 예스 안 차단 견한디 게디 다닝의 슈비 미겔의 랩제다 로숨 십시 십제 마세비나니 안 자그로나 침으로 안 자그로나 침비는 이 계란 따구래 이 계란 침제 모르듯 자그로 당가 주규래 아니 자그로 당가시니 계란 자그로 당 열에 다 이내래 탁주디 비게 제고래 안타 비게 탁주 제가 많이 오면 아니 비게야 탁주기 비게 이제 비게 타 제모도 보다 비게 내가 더 쭉 뒤두고 요 말에 자다 뒤 내 계란가 비게 탁주 치스 때 침제 내주디게 바세브시 문화계 다님도 치 아 탁주 근데스 가도 이제 디세브티는 유래 도스 마세바 기나게 치로리아 기지든데 치기 대비나 디나니에 탄데 니가 카레 유메 자로 근데 두고 유메 소야 겐 카레 유메 템도 메주와야 겐소 유메 딘데 니 카스만의 슈샤 예스 도스 기란이야 드링 드셰딘 답데 우치 도스 세제 슈샤기니 뭐 셈케나 소라
1: 네 제가 제가 매야 용관 팀이 막이라 친제 군

0: 우유 디날레 탑시 컨데스 치고 유미 질로블라키 컨데스 이미
1: 갸라리야 다지 고레 카소 체송도 갸라
0: 로로
1: 토미 타로 먹고치게 엔가다다 테메 딥다 타능신 딘테고 토치 라소베 딘테 먹고나샤
0: 레세레세
1: 토치라
0: 토치치
1: 아니 삼데 마주 롱친 듄키 생겐 용다 타능신 타로 토기 타로 용키 마주 레세 센센 담바 규치투 니윈데 그린치 쇼이 대단치 남아랭기기 투여당 남북군도 짐주 딘자태리야 다시 도난능규 청구인의 쇼이라 남아랭기 시도인 자고 나나추 사고 지면나 양야제 쇼치 这是第六

루준 동리 주미 게다 고주 참 냠토 좀네 랩친 메켈라 뚜루피오셰 셈버블 헨게 텐티 편종 선유냠 차리 첸키 좀지 겐고와 아시라블라타 디젠 종갈라 십시 첸괴 난켄 라고 세린라 저법 제수 슈켄 원진라 년전 슈켄 포브 점마라타 제세린 제인 텐티 편종 선유냠 차리 첸 년전 슈차

0: 지당 지다르 체내 조경 체배 뒤럽기 심주 제시 개진을 미니 땅을 토담탕 조경 체배탕 땅 타르게탕 돕체를 동의 도시 사바탕 광보 사바 특주 사바체 랩탕 신부 뒤배 시진핑기 땅 조경기 광보 조경시 시진핑기 땅 조경기 광보 롭정탕 락다르 체배 꼴기 다되는 시진핑기 땅 조경기 광배 마크스 링록기 땅 조경기 흉록 푸슴 초소탕 폐제당화 티니 마크스 링록기 시제 자외 시부티 중국 시제 퉁어탕 송지탕 중국 표정수균진내탕 송지체내 땅기 리그베 흉록 사르드 체발 구디당외 춤체 개진식탕 땅탕 미마키 락랭키 냠뇨탕 냠디플로트기 닝주직 시진핑기 드랍사베 중국 체주기 지조정록기 공배 축제 개진식 제인배 드랍사베 땅 조경기 랍친 도구사바라 구디 딩섭동어라 자외 시진사탕 차주기 초등 코등 체유 시진핑기 땅 조경기 공발업종탕 락더 체바티 땅 용기 딩기니기 타조정신기 튜닝을 코 딩섭림바탕 송조니 타직도 토바라 구디 동조로 펜토기바탕 땅기 사드 리베 흉록기 차지에 쭈섭도 동어탕 땅 용기 삼로탕 리베 흉록기 추세 균체 매바라 토로 동조로 펜토기바 Yunxing Lueming Ang Chuo Yongni Dang Nibu Yongwara Guidi Tang Zhongguo Luki Tingrib Jin Dianzhu Yang Qiu Yongwara Guidi Tongwara Pian Tuo Yuebi Rimka Dengwi Tang Dang Zuyi Xi Jinping Ki Dang Zu Yongki Gongbo Lopjong Tang Lakdar Qibati Minga Tang Lai Qing Tukup Xi Jinki Qibsi Ki Lingin Kejin Xi Tu Zini Lopjong Tang Sojong Dindi Qibati Tang Zhija Tang Seji Jizu Xibza Qibati Chuo Yongni Lakdar Tunjuele Tengzin Yagbo Qibati Qizui Rinlu Gago Tajik Tu Qibati Qibati Lopjong Ki Pianzhe Ti Durab Sabi Dang Zu Yongki Dugui Lopu Qi Sabar Guidi Tongwe Suanyam Tuebe Lakdin Nguile Qiuwara Qiakwebe Langjik Qasai Tu Yubshi Dawa Tangbuni Ngabe Para Gyeyong Ki Sule Kile Ki Qirzong Kyungpa Parze Gyogu Chungsha Shamla Tegor Ki Sibze Nangdun Suanyam Degi Lani Tengjezo Mujung Nungshi
1: Nyetu Sarkwebe Gyegab Chaydunji Gyebjuge Zongzin Tengshile Sido Chungpa Sina Dawa Tangbuni Ngabe Par Gyeyong Ki Sule Kile Ki Qirzong Kyungpa Tuechungmule Gyeze Chutsa Gye Parne Parze Gyogu Chung Yubshi 这个苏军去出队女部母体东西到我唐不年阿别牌这个苏军来的给七种永不推崇不来家家也牌年苏军来的都是给家家是不是写住差也松也不是天哪这会儿给陈东直接苏军他接接苏军切据直接苏军这给七种永不推崇不来家家就用个差出他家家就差啊家家接差接接牌也不是你到底女给苏联人女给批给了跟地当心到我唐不年阿别牌 春米塔人流苦地给直接所准给七种永不推崇不来家家你是这边差的人他家家是不是写住差松所所盘年米塔人流给所列人流间给求贼云退托罗卓瓦天津在我塔推崇这孙给陆地所准养批给越过穷也不是到我塔不年阿别牌对着洛兰塔为秀陆地陆拉 洛镇七节陆拉节节苏镇列的节七种永不推崇不来家家我们中国端茶端他家家松索尼茶出家家女士色批茶细节索索尔牌儿也不是讲到女局秋秋的孔德表示松行到我谈不来阿别牌儿陆秀车秀不烂他提醒 提醒秋天节堂或者列的节七种永不推崇不来家家西茶泥牌儿行天哪陆秀天节节七种永不推崇不来家家阿茶端牌儿我谈龙罗秋宁索节 村别女局长们七种永不推崇不来家家就给查过帕瓦提陆秀团结谈七种永不年松为都这给家家松就说别查经营不谈那您给推崇不来家家长西查你投入签约不是那块头你女老端谈龙秀老端提七种永不推崇不来家家就端查你谈家家女生你查你所说帕的约不是 三周年夜让业绩有业绩的给科室查去参点土东就引行铁锅去三家独立门心蹲下下面的铁锅去是不是当天边就拿你我真的是
0: 你对于三个月把它结构冲着大动机结局呢写到重要的是呢冲着大动机结局呢你要接来的去科室查决机前天团前居三千的独立门心七十年过年出不谈今天准备去决定您把它用账啊三千的独立车局里下这是一节课给他们了我给他催眠进去了我给乌林熊烈抗体你要接来的去冲着进去内去了大街堂催过了七百来写到重要的让给去你要接来的了 马在里的姐弟冲着韩松七八堂雷地能够去你将把他进往去卡萨能修数据吧雷地了催眠进去所起那天点边牛街雷地去卡萨恰就你把他吐前天吐动啊堂牛街雷地去清堂这些打了你将切据了七天切的春天进去切据三家的独立马西囊做错西天气能吞催一把的今年即咋顿卡萨水呢有令堂长波切为卡萨准备切的不妥呢 冲着进去没把它做汤，菜价水的冲着进去给这辆生生送米巧不汤，你呢？现在让这卡塞队呢，来的能去，你将为真心啊。 ཁསབ ཆེ གོ ནང ཤུ སུ ཅུ པ མ ཡང ན ཁསབ ཀྱི མ ནེ

왼 잠기 채무 그 인수 낭 잠기 다우의 추달기 다우의 왼당기 캡스 탐지에라 신잠 파피기 나와기 쿠심기 채무 진작이 다우의 굴김 더강기 그 인수 레무신 자외 두 지속이 년시러 르디에기 구양 천잠시 낭조 디가니 다우유기 골강시비 리체히 자스탕 딘비 샘보볼링게 체무디리 탄다나블링게네 샘우초베 레젠디니 다우유기 골강시비 레젠디리 nganzu lezendi restawa ne nime parki nindar gong me chu chu thang gam sip ju tho phenjong longchin nyen chin le khu phege longchin thang lak do khaba ki nyen che churi tin di gyu ne sen thup yu be hlinge ne thu do do nganzu lezen sen gyo ya ga shu yin singa nam so nga lezendi nyen jun shu khen ge jun yin do gong khu me nam lingge le ya zong bo bo ba san jo ga la ne zam nang we lu zum phen bu za su sip di nyam ju shu gyu yin be hlinge ne thu lu

미랍 님 미라 군진 치와타 망조게 초원외 탄조와 텀서 유비 태국의 미진이 쉬샤 배차샤바 이나 나토게 군진 치에서 년아타 허좀 망조의 덤규 티신 수준기 조준타 투진기 된디 치고서 인내 캐고 니마 유바티다 수줍기 인내 쉬샤

0: Okay, that is for today. Thanks for joining us. If you have any comments or suggestions, please email us at hellosizongprogram@163.com. You can also find us by searching Himalaya Touch on X, Instagram, and YouTube, and Hello Xizang on Facebook. Hope you have a great day, and bye for now.
1: 坦德尼,毕竟起,却最躺不达大日。
2: 까만의 생규로 세법린계 공감상 샴라 제세년 까만의 생규로 년춘 쇼인 니뒤 수진부소 쳔바 둔계 니도 야민자주로니 니도 야민자비류파르티 레디 벤조르키 키레 치진충 토뇽 피게 용교로 끄디동외 자주 추신 냠제토 바짐 쳔바 테미유니 키레 치진충키 사두탕 겐캄 고이체 토뇽 용교로 끄디당니 레디 벤조르 폐기에 기사도 당 젠준 뉴버 표체디 키레 벤조르 당 청진 벤조르 냠지 딩스투바 지주임시 수진부소 체망의 냠제토 다도잡니 니동 야미자주 류니 유사베 랑코로 총세도 향촌 최고 니듀응의 수 배구소바 당 다디니 유사베 랑코릭 갸당업중앙아 총세도 향촌 지주 당 니주사베 랑코는 요켄 총세 큐이키 제주베 세주기 랑자시순 랑골 선니지외 커서 멍유 제슈 최초바마세
3: 可是托丹基长波罗村金其中名不是三个月别结个女主角呢写到七八十呢第六金的阿巴拉记住用所落决策都同居了解冻出街团团体什么题推出没来家家出差古帕里有个汤第六金的汤部呢阿巴帕拉记住用所落决策都同居了其实你懂见面做给什么题推出没来家家我才团帕里有谁真正坚持表现最表示呢这些结果呢记住用所客观专业面的着急其次
2: 每天同桌你谈，这是松动家的习俗啥什么的，到我公墓谈多呢，人家团茶气泡汤。那你给推送不来家家，来过茶你怕有事。接着九五年，从东北，你到人家们自助旅，浪下格林吃的不拉达吃有锅贴，成规吃成调查车型。接着你说你那送，让给钱，二十出呀，浪真钱别，浪下了，他就拉达的车型别过车，车子进门西托，过车家家我中央啊不准有事。
3: 接着九五年，三个月中国一个江南超过参与公司联系到七八十呢。第六进的初步了，中国糖有了牌体酒店门口了，解决了长大几年老酒商糖。中国糖有了牌体酒店门口东位西军糖，下中铁棍，西区北菜，铁皮偏着切切入七年，罗康门门口东天台，年冬下面居住楼酒店门口了，七冬天的居民一年，年冬下面整个楼酒店门口了，你只怕怕了怕呢，老酒人得就差点泡糖。
2: 罗尔参与拍摄，加上松竹所及长安新店，见证铁棍，一些糖有了开工用处，尽量吃不吃。其次，你说你玻璃物业申请拍摄，一个杂差几年数就为贴不吃吃不吃，你对边角特别限度吃不糖，比赛跟别那天吃不吃了，前边忘记。玻璃物业艰难拖，各当单位吃不均匀，忙都吃不糖。俺们从过了去看见，中南广东所及吃的多，三家糖比赛少，我说坚持吃就。

코니기 슈신베 강들 어구치린 샤코르네 로알레 폴라기 모자종베 응유티 어구이락바르테네 광시 슈에 개차 망타지 시에티 코랑키 랑삼강 타제티 창겐티 총바르 담마르 샤바티 어구르 균균 수요송웨 그 응유티다 긴습두 지네 어구르 팔로바 인스르 어구 훈톤네 윤신 류지 히네 창마 김지기 미인베 큐당 아스 이주 가리유 창겐 담을 샤베 뉴티 마딘 띵자 총자치기 마자 총월지 지시해보다 그 김난기 소와 중세 야도 친잠 인베 균이 편준 창부 체그 김산난기 된 충자 다 마주는 치루 된 갈라 줍두 지시 불라기 닐루티 년신기 유스르 Aku lak bè ngŵ tèta ni moja zong bè ngŵ yinba xiànsi aku cirin lariyan huyen torwata. Kù pù la la daya tingjik chè yi. Nè cù cip hajan qimbu yuwa tonggen zha chè bè. Ji yang ma mè bar ngŵ kèrne kangba bumar zù. Pù la ki kaxie lak dar ki xingba ngoma xik chè. Kho xingbè chugu yin rung, xingga tang chè yun rin cha ni sonam ki chawa mangbu xik xingki mè mè. 그 니만 남다 샤르세 신게난 된듀 지진 대기라 추궁아잠 코레코나치 소와 대자와 로치잠 균투 미신기 믹낭 로치니 다팡바다르 믹육잠다 주기 여경 불안이 치세 땡도 강진마 조와 대비 퇴주 교육학발라 우투 괴바식 중 겐캄 코르와라 유윤신 콘베 미식 로용네 싱바 싱간식 체규 중나 카부 컨저 유바 그 다자 시네시 테나 싱데 체와 치슈기 투지식라 코치 폴라기 소남 락차 싱게난 규르디 류르 치듀기 용수 최베 그 괴네 제츠츠낭치 폴라 친베 대기라 민람 균진 부식 미바당자라 Nile setu tamje tongme nesu lotu. Mö tinga pula joro chena samnyung. Mö yila titu moran sute pakbe yungi re nyamnyung la. Matariyang zemcha mangbo tenra chegu me nyammu. Tini norwa mö taja shine shi. Tegum chungce la pula gi moran la shaza tang simguru chebe gecha tenzu tene. Mö gi ba mangbo tenzu changma dingji chimba tra la. Miki kardong sala kodang nyamtu dutu ki jishu yubadar nang. Gabri kalung ki chune yang mula ku chima kagi yu. Me rangyi ngöli machi rangchi chungwadang. Degi ki yila rangyi la gashin zewa miti chitru chepatini murangki capchin norwa shi nyam. Wende samlu shibri dungdu me norwa chawa kanyang che midin yinbadang. Gang zu ne kola cinyo me. 직전에 군이 냠도 되나 참부 미딘 인시비 카체그 중내양 제도 추냐 삼루 틴저스 동두 대기기

그 강주네 고마 추베 큐 제바양시 멘라리안 습습시시가 니니 냠레 제바르 키랑기 아질 삼자 메용함 시시 원주키 대기 원신기 메바따라 몰랐다야 팅지 제지 니니 냠레 제바르 니 아질 삼자 가리용기래 키랑기 제나 삼자 가리용기래 시시 대개 집은 대기기 일라 군인와르 튼지식 유삼룽 원주기 하띠니 고메바따르도 나외 머니 워차다 추니 싸워도 죽이 죽느냐 웬디 원주기 더도 못튀디 내 총소 유럽 지주 갠랑디 조 잠종네 치소 낭진 지주다 수남 타계기 갠진기 갠링규 규기 디거 송규 갠링규 용법 니니 치규 촥보다 수남 타계라 올라라고 치규 시시 원주기 레규 장 십제 체심보다 대기라 삼자리 유미 지자면 체미 웬디 대기기 섬유리 대변이 대민발 메 권몽병아 대돈 수남 달게 요리베 시치 가르도 콩라 캡사미나 호다베다 딘지 지기리베 야구 민두게 니에 대나 콩 야구 시라도 밑댄부 둘라 루부 도구 민두 대기기 원추기 미글에 보아까웨 땅 참으식 통하다 메기라 수남 달게기 모다 니부 치바티양 원추기 삼튼이 남 냠시 Takin wangchu ki kodan degi war kuwa lukzhub chitun kanya meji sese tingting xiesu. Tienang jiwa kangshik eyu tam nyamdu moni tiwe gomong par churu. Wangchu ki ku changma genzan lin misi be leka chizi kishik ji degi la xiega. Kangla dawa tang julu nyerwa suwa ki chawa zikzi yongcho wangchu meji ki zhubata. Chongsuwa ki ngertu yang wangchu ki suyxing. Dēkī kī lēnjīk dēnē sāmjār chūngchūng kāshē dēn. Dēkī tāng wāngchū kī nyamnir chēbē chōngkāng tē kāngkio lēnjīr chēgu chū. Tīnī gādōng zōng shībū nē dēpchōng chōngkāng chēshū tērē. Chōngchūm kī pāna nēbē dēkī kī sābchūr lēkbār chēbē chōngbē mē nyamdāng dēn. Chāshā sārdū chēsīm rībdū pēwē yīmbāng sītē mōnē nyamdāng gēshī chūngdū kāwar nāng. Kongdu lhenge ne senshi nangwa dini, pyo ki shengi zomken ma nima pendo la ki gyayi ki toa ne zambata. Zombabu bichun kang ne bichun nangwe zomchung rinche, zomubu sheba pyo no ne pyo gaidu pabgyur dang zomji, yangdun je shuwa te liu jukshu tiri. Senge lhenge, tingdi li zhen pyo simba yin. Li zhen zhechu dang zhechu nangken ni chanchung la dang. Shibshi chan gui ba ni mea la zhi. Lhenge shu den jagu.

0: 체기 미 듄토 외 체세가 남켈 함달 조기 몸시 닝콘스 심비 첸시기 댄시티 인라 이기 인롬토 르싱 짐비 자양키 함티니 강인
1: 年样婆娘，年样婆娘，积极吞金狼，贪狼啊，茶金皮，旁边拧灯皮筋，积极捏弯起，岁数就变，苦就皮，积极就弄起，积极养筋。虽然那么错，他两个呢，三心别离，真的呢，贫穷农村，年轻力工，偏爱农村，特贵这些别，年样婆娘，没生的这里，真的呢。

0: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라 미주 베 베디 능신 원주기 마니 원주기 모이 원주기 신도 모 남자 네네 강당 강라 미주 베 추디 시기 인시베 튼다들 와라 디나 샴랑한도 레리시 체제 모두 쉬고인다 안부카데스나 머니 모양 대신 노숨을 봐라 난무주기 머니 가다니 강라주부의 추시베 급라 난두딘데스 시에브를 봐라 자월 숨은 능신 머니 양의 포뮬라스 시에브를 봐라 제자 머니 양의 포뮬라스를 전에 문주기 머니 가다니디 민시 포타 몰라 주구유베 추디댐바를 봐라 다 샴라 셔줌 미주베 추시에브로 와라 셔줌 미주베 추시에베 겁라 머니 모양 대신 노숭두다는 가르시에고 와르스나 다 이내 랑게 대당 채바나 머니 거이디 랑디 푸이 까탕 무이 카 다가 능신기 신도 모 안남라 야이나 죽음 말에 숨으래 우주구 머니 가다니 유두자네 더이리야 차트는 시에베이나 Manin tayi te rangde puyi tatang, muyi ta, shindu mon nanam la, mijugur wala, dita ni manin katanyi kola ngoto shu. Da shamla nge muyi ayi kola ngoto shu nda la. Muyi ayi kanla jubwe tsui shebe gabla, zawa la, moni, motang, manin la asu yage, chikang di kongla ngoto song simbare. 다이네 랑게 대탕 채바나 무이어이티 랑디 무이 샤사 야남라야이나 죽음아래 숭배된다래 로알라 땅은 샴라 신도모 무이를 슈바이나 신도모 무이디 강라 죽배 추시에베 겁라 신도모니 머닝타 모타 신도모니라 오시 공라 모두 송승바래 근데 랑게 대탕 채바 있나 신도모 머이디 머니 팔라 주기 말에 머이 팔라 주기 말에 신도모 말라 주베스 요 말에스 딘데지 대남 말에 로라 콩도 슈바 대단히 셔중 미주베 추시베 고든디게데 콩어 슈바 능신 강아 죽탕 강게 주베 추디 신나 대두 참말로 미주고 샤다래 다이네 이규 캠베 개오치라 년세기 추유체제 셔중 미주고의 추유디 안돌라 야이나 옛낭바래 전도 문주기 이기 대다 강라 죽바타 강기 죽베 추 틸레 독바 양만나 둘루 틸레 독바 틸레 개와시 개세 배주 체베 있나 강종순 차베 다탕 터니에서 강당 강양 댐버 머이머데 로아라 이기 둘루 레 개와데 제자 이기 둘루 능신 배주 체거버티야 개친부 인버지 된다 디데 토네 응원바르 와라 콩도 슈버 테다네 다 치바시 낭네 강아 죽타 강기 죽바니 퇴몬도 떼 셰양 셔주 미주베 추시에바디 모두 송스마데 샴랑에 치바시 치다 낭세 숨바 치다 죽베 추유가 골라야이나 모두 슈구이 치다 죽베 추시에바시바 태양 댄 남바디 시구어리 와라 제장 세브라지 슈버이나 Dei namba, dei tsu, chi dobu kone jubwa shiba dhiru wala. Dei gabla ya, zawa la ya, dinde sumba re, chitar jubwa che jena, pone chakwe tsu ki de, manin rambar jubwa yin, moni shenbe tsu ki de, shindo moni nyambe sosi, chika ngai chane, dei tsu, namba chi dobu kone, mingxi yigi namla jumingi tsu di, ngandu la ya, dei namba dhiru wala. Shamlange Chikang Abu Teda la Deshe Durduji Shugin Yin Chikang Tangbu Gabla Dinde Sungo Ruwa la 치달 죽발 치지나 숨으래 치달 죽발 치지나 시바 디난게 치달 당지는 이기 꼴이야 니는 아도 대시지 슈기니 치달 시바디 나르카르스나 지적 시에베 겁라 모두 송스마 능신 조카르스나 베진베 튼세어 죽어지 루와라 제자 대남바 被 강탕 강기 남배 랑기 주유도 교배 민시 이기 남라 주관 치스 주어탕 제디 땜바로 와라 다디 죽다가 지나 시브레 지나 시바 태양 아주 치대 신소 기 주바 시베 겁라 모데 손스마 능신 틸랭기 다르로 와라 틸랭기 다 임배 그 누바 가르쳐므로 배스나 공도 주어구바 티무르 샴다가 겹다가 디 죽다가 텔라 테드기 레 겹주 유베 튼지 세월 체버와라 다우나 디 레나야 이나 근데 숨으로서는 자와라야 지강 이버 쏘라 포네 차베 추기 때 머니 렘바 주바이 머니 셴베 추기 때 신도 머니 냠베 소 시바디니 공라 지나 시바 텔라 티물 레 겹주 유베 튼데베 튼디게 와라 다시 한번 나가드 지간 레레시네 대세 슈버이나 지간 200급을 든데 숨으로와라 포니 차베 추기 데스 숭제 푸이 푸이디 대추 대남바 치더베 고네 랑의 주유도 규베 민시 이기나마 주베 추디 대남으로와라 지간 디나나 가야대 차기구 기사 기시베드 중머리 디 가르스나 나도 최대급라 모두 송스머 능신 디 조 가르스나 텁탕 양면나 남바 양면나 응추디 강탕 강이민토네 땜발 체벌와라 제자 푸이 퍼이디 랑의 주유도 교배 민시 이긴 남라 죽게 로베급라 자당디 차배 남배 차배 응추기 죽배 된디 대나마레 시간디 타마타마데 데스에지 자바레 따정무 데치 데디 카데스나 현딜학제데 현딜학제 인베 응어말라야이나 튼딘데지 댄제 치매급라야이나 튼현다지 양 댐벌 주기 인시베 튼다디데 디 카데스나 지간 숨바데레 지간 숨말라 근데 숨바데스나 머니 렘벌 주기 인시베데레 머니 렘벌 주기 인시베 머니니 문죽 머니 가다니 시그 요르발라 디가 그 렘바세 두가라 렘바디 근데 지글 고고고 요르베스나 디가 그 렘바디 딩세딘데 밤마세딘데 디 튼다레 폴라 데베 다시엠바 워기 몰라 데베 다 작바 제장 벌기도 유여바 지르와라 제장 렘바시바디 딩탕 밤마시베 고든딘데 지글로 고구요아래
1: 생계 남바초 공감상 당다이키남초의 신심바티니 편정 롱진 인친 레공 폐개 롱진기 롱진 롭치 레첸시 레젠디낭 편정 롭다 체면 개겐 치무와 치린 도지라니 폐겐 다주의 리비에 콜라 치리 난시 개비에 세나 엽쇼
0: 다오는 우주기 머닌 가다니디 랑게 주유도 교배 민시 이게 나라 죽대 자당 탁생기 나바디 컨데지레스나 자당디 렘바디 진와 밤에 추기 주구구 예배 된디 나돌라 땜바디 제장 지강디라 머닌 렘바 주구 인시베 코드양 다가당디 지강시바 머니 시엠베 추기 때 숨어디 머니 현기 추기 대시베 카이다 캬기구 기사 기티다 따듬무 대디니 공동어도 송스무 능신 기디 텁타 남바 응주디 댐바타 대디 현딜 학제기 튼 댐바 공동어도 송스무 능신지 다오나 모시바디 응주구 몰 고구구 요르바라 응주구 모디 카데스나 어이르바라 응주기 모이 어이디 랑게 주유도 교배 민시 이기 남라 주게 로베 거라 단단기 남바 양컨데데스나 현배 추기 주바 인시베 된다디 대남마데 지강업에 걸로 견뎌 숨을 들였으나 신도 뭐니 냠배 소 숨을

신도 모니 냠베 소시베 치강 디나나 중에 신도 모디 그걸 코고 와르스나 문주구 신도 모 메일로 코고 요르발라 문주구 신도 모 메이디 냠바 숨버데 냠 소시베 팔로슈베 사시 두갈라 디니 군제데메 다르와라 치다르주바 체제나 시베 진난디 주어구 팀을 랭겹주 유베 튼댄제 공기계제디게 시에제 디니 배소스 군제데메 다디자 디제라 르두 다디자제 치다르주베 추디 죽두에 튼댄버와라 어디 영디 문주기 신도 뭐 뭐이디니 니는 랑 주위도 교배 민시 이기난라 냠배 남배 주배 예수모데 다오나 냠바세지도 갈라 냠바세디 근대지로 코고가르스나 능부간도 냠바세디도네 이와 메바 직바 죽바 시바 소하게 코든라 문지 치기와르 발라 언디 다리 대시에베 냠바디니 디턴다디 말에 오늘 디가 그 냠바시바디 근대지로 코고가르스나 빼낭간도 두중계지시에디도네 냠중 다라 왕유 마시 아세디네 냠중 세디네 시에그로 발라 디 냠디레 오늘 디 냠디 턴다 가르레스나 또신도 시험봐 뒤튼다래 제자 신도 뭐니 냠배 소시배 냠바디 튼다디 있나 은주기 신도 뭐 뭐이티 랑의 주유도 교배 민시 이기나마 죽대 로배 급러야 있나 대남바 대응주디 근대지래스나 다당 신도 시험배 남배 랑의 주유도 교배 민시 이기나마 죽버대 송버대 제자 공대행기 다이 주주 댐바 티다기 춘에 당안도라 가르코브라스나 다당기 남바 시엔슈기 차네 주구구 여바디 라도 체브르와라 제당 신도 몰라 샤고야기 금제야 다그랑리 공도 슈바 티다니 치바숨바 대추 치더불고네 주베 꼴라 공도 슈바인 전도 공도 슈베 치강 티다기 문주기 이긴아보 라 테네 폴로소베 다기 이와 티다르 지그베 군제야 대나무르발라 디쇼라 간도 슈에지르 카자스나 숭 티다기 토네 간도로 쇼라야 시자지 모두 체버리 디 카자스나 문주 슈베 이기지 이나 간도 로베 겁라 머시 카자스나 민시탕 진주 소다 조아 요르데 또 타바지 케시 로투버 구구유나 포이 이기디게 슈베 이기지 로드잖아 다 타바 타 머닝기 이기지 슈베 이기지나 다 렘베 로고바 모지나니 시암바탕 신도 모지나니 신도 시암베 남베 로고베 리슝지에 디나네 코암 덴투버레 제장 아주 비유 로베 거라 슝루기 공바디 능시 다 탁신 강기 차네 로구구 유메디에 아주 배준치에다 27구에게 시자진바디 슈라 코투버레 리젠디나라 예 문주기 다기 주버 시에벌레 쇼중 미주베 추타 다가 능신기 대추 시더부고네 주베 추구고라야이나 야지 부게 룽딘 샘바보남라 모두 슈베예 리젠 치메나라 예 문주기 치바시레 문주기 이기남 랑기 주기도 교배 민시 이기남라 고바 지치 주베 골기 시작하 모두 슈지 유베 야지 부게 룽딘 샘바보남기 두도도 세나라나

0: ཁྱི
1: ཁྱི ཕྱི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0: 진 폐주제 제발아 균퇴강수 겹디 중화미래기 링례 총노르타 정중감기 진노르티 튀럽 사바라 순수 개바타 작단 사바 세월 제니 미마망소기 대된 소외 괴고 나외 레바 공토바 지신유 河南 洛阳土那边, 龙门车铺, 行住林기, 城津建기, 镇港土, 列队明年, 三界, 东基车铺기, 建立西车铺기, 坦点的最大, 提醒杨思前边, 不是年纪, 松地, 巴地镇界, 我最起行于, 龙门车铺, 行住林, 人为年萨镇队塔, 接点一切, 接一点的, 镇队城际可以客栈巡吧, 张国峰기, 古年기, 七天层嘛, 城津牌东南, 云里年萨街约边, 계시 고급 제비에 돌라 포비는 라스체 초지 주요. 점리토 9년 망쇼타 시균 치슈기 도쿄 교재기 방주지 김병훈이 롱먼 처분항 중화이 시베기 롱동차 가시기 로규 섬두유. 니도니 장을 류다오 아바라 지급 주지 시진핑 대가로 독심 능급. 중화이 링례 총노르디다 송교타 균지 협의제 야부치 구시 니도낭유. 로지 학점 송신 롱먼 처부 심주 링키 존내 처부 청진 진도 교수의 모두 교수 당내 십세 토외 청진 퉁쿵 주요수바타 심주 강기 냐차 집에 버리 숨기 십주라 청진 진기 익사 수시 보르크 잠바남 청진 진도 교수의 락제티 각주 토바 집에 카도르 징의 집시 차라 상월 교류 롱먼 처부 심주 링키 등위 수지 유제이 안주 지켜 수지 악주 토더 바로 숨투 로라 덴보르 니니 龙门车部了前期了电力松局级别蒙西行住塔提炸隔壁给列队了阿尔维兄弟阶梯中华以人类穷奴地大军进也不前提南亚为东策划解决一切决议云南丽江土丽江中级的东坝人类行住领级三度准备能凶杨水列队康

0: 이 너슝기 세네 익지팁 송동 개개 학습 녀사 제교바다. 다 바라 동바이 너슝 팁 국제 이신바 락점 땡기 제생 유비. 곰듭 지마라 세리 젠타 세덴진 해바 젠제기 송급 제도 문규로 토바 제규로 세리다 튠비 멍시딩 유지 제규. 링위 송급 제팀 소주 락다르 제디 신종타 총기 송주 소지기 산에기 문미직내 취사 송급 팀 수유된바다. 개용기 링위 용급 시비를 팅 시바 제고 조시 개용기 슝쿵 댄세 샴주 강토 냐사 제비 링위기 대자라 토담 제비 치드윈 자주 배워서 무주 지덥 제리신 중화 미리기 자치 슈샤 송교 야부 제비 송유 소유 계급 링위주 시주 짐주 스이 스자 류다민기 만주 토토 파르숨토 송교 앙당보르 조교 타교 제토 리미지기 송교 말라 후르다 종리 링위 송교기 촉도 뉴바치로 당디 자치 슈샤 남이야 냐사 도바타 치르바라 偏 독토바 치신 유지 주유 니도 니장을 류다오 중니 바라 허저리기 이마칸티 제도 성급 지구에 위미링내 슈샤기 명도니 미리기 위미링내 슈샤기 접진 삼추기 명도로 딜랑앙 교르토비 냠지게소 롭스 세리링내 증수기 위미링내 슈샤기 명도타 명슈난 주비 중국 남장기 동보르티 남장 십주시행의 발음 망도시니 점링기 앙당보르리비 송교주의 균진타 배추주의 다르베동아디 명아라 회룡장 동장 종결이기 무미리니 슈샤 청진냠냠캉디 유고와 직주 니두강 주유식도 유류 짐두강낭 허저리기 로균응균타 냠문기소와 대신 이마칸기 시마담 교제남 속제남배 통리에 수녀남대부 갸르토문바르제유 동장 종결의 무미리니 슈샤타 인위 송교대내 기조진 류루이 안수 무미징네 슈샤 청지 젠기 송급 조경라 군디 호다 당토 최도 제비 자지 년탄 바라 이기소 제시 이리 법주 제디 허저 이 링내 유내 토바르 제유 당토 짐칸항 무미징네 슈샤기 락시 수준 크다 링내 사르드 튠제 응나수 셰프슈 크 종리 나위 무미징네 슈샤남 망기 소외주 캡디 동시 유지 제유 링내 타 정중 슈샤 니리신 망기 소외주 제시마 마세 변조탄 지소 폐결라양 뉴방아리 하고 등신규 贵州이 창샤르 규도내비 范金日文尼 자지라 동일의 유비 경위지 贵州이 주부스르타 范江日为 텅신기 고라시비 초구의 버식 등이바마세 대개지주 사르냠타 人类의 멍시서미 점린라 중국의 중함 송종기 춤제 생소등방문바르세유 贵州 范金日为 계급진비 정중 송종구의 토담주기 주장 任小利益 리딩토 유고와 동교로 최제비 취득제니 유고르기 택세리 개비 내든 땡고 제디 리딩기 되매 중함 쿠르유라 송균 제바타 리샴토 눈톱 제디 뷰릭 중함 퉁코라 데니 반징지위 타고르 사공수 중함 감수타 뷰릭 망수 내산소 장도 텐용기 퉁레 기신 숙진 제니 산에 대개 망소 리슈 버파르토 규로 구치 지기 유지 주유 점리 정충 송균 난제기 제보 령문 바르시나 랑게기 슈샤구 갸주굽줄라 초두 제보 제제티 퓨충라 리뷰바타 티 고라시뷰 갸주축주 제지타 어시 갸주축주 제게기 창용 주세리 문세 퇴비 토아유 랑중 제노 리 토비 중캄기 팽기남 경유로 망소기 카유 라유기 톱솔라 유르신유 게캄 낙세탄 자단주 랑중 송교구 도담스 이스랑 쉰바 송홍긴기 슈샤 튕콩라 덴니 중캄 유고르타 랑중 심주 롭중 낙세 변조소 장도 튠레 폐기 동화타 디귀기 냠도 도담 제주 캡대 당비 산에 망비 슈시아 링내 유고르디 산에 기가된 튠레 소균니 미타 정중캄 시튠 냠네타 송교타 폐기 튠주르 냠규기 럼부식 뛰토 비유지 주유
1: 디글레 군내 배원이 취 서괴발 중국 미망 유칸의 시도 총활식나 탈로 미망 유칸키 몽유고 통주 취직 선배 망니르 켈레기 응유비 갸동 서주 제디 망녀키레기 응위비유자동시추 산에카도 튼유총리에 편제튼신 다오시비에 등주팔 망녀키레기 응위비유자동기 학장 골통주 주동리에게 유입시 시추된번에송 산에카기 응위제리홍기 사투제덕되니 망녀키레 등총탕 최충제라 경룡탕 뉴진앙 시추기 편기대토표 지등체유 사르괴바 중진기 눈지 추골튼예키레테 립급 Sartu Junye Tunye Chego Tsukbe, Yongzo Rengui Jinki Nunzir Tunye Lezhu Malati, Tsa Tsa Wu Nga Koryu Chexin Yun. Kelegi Genkuwe Ngozhe Chebar Xingna, Kelly Yi Maju Yuji, Wiso Chichi Chibar, Kurju Mungu, Borchin Kuba.

0: 아주 다 레리 타게 당 와레 멍외 냠두기 냠레 남자 카 체도 나필라 삼신시 대다체 로그인 치수 타 제순케 제규르솔레 랑코르케 룰라소 수르뉴린 타토웨 키업군 수유 대단 첩지 중국의 마조 켈레 대회 마오시기야 아우스트루리아 디니 여러 의샤르 촘레 야체레 동웨 섬니 젠송 호지니 중국 마조 켈레 응급절학 잠 아우스트루리아 시차부터 추체타 랑코레 틴도 무즈소 레리 추유 중국 뉴규 사베 랑코레 샹델리아 나데레 루리체니 튕기 체부터 중국 튕기 체베 메코레 위에나타 사르즈버기 와레 판도 총체니 于铁的皮革给孙叔三百年月季送托清迈也中国他奥斯图里也编着的铁来其四百里他娘地丁色切为国立西北吞列扩制他扩制扩制给主席开机系托于了他天内编剧你编给别村一了给客迷比密码给开边他也铁为吞于美术人的比例初步切为 망샘 디투게 멍시된 토송시 중국타 아우스트루리아 니가레 유린게 루규타 외동바로의 린의 댐비 매출인의 비리 치분의 계급미비 미망기 심튼 진삼이 시소입시
1: 콩구진 기계사 진사사수 콩구진 기급 경원 수리 심주소의 군진 내토직부케지 모연비기 孔古金了若干期间中国人民国民主义日记期间促促看谈不谈询问能够各位推举创意三年新技术用不是拍摄给这些团体中国他FGK派去周围推举让这样样穷为内陆行电影不得若得之外我们提内部三本难中文起不怎么多嘛事人家推出本部人民起不起吧存用不是
2: 孔古金了，如果三百，爱博拉人民给刚爱拆的短途，中国师兄去青安出差托为人国民主直接开展扩充案内，人民我国村镇了若干前么谈，三年提高团员到松开，民主若干才关不上，到主编菜一年，直接开展扩充看谈不着急，拆托来团难修呢，孔古金出去吹点地前谈，提前给接受的谈制度若来持续，切入当地，人民了新旧前年，但是绝不谈，内部格局，错的看起细节材料，我国村镇所长说了明年，国库的集团谈，两名别人签约。 人类给团团中国民团来团别西南团铁宗民办团球数据体松江七八年厕所团居住七八年资深民办铁类建筑库斯文员不是铁内集团体团年团体车动若干性民办人类文国村镇给各自录制了全别居民民办甲表示实施
1: 日前开展促进期级别确定他中路苏里塔、七路苏里区内的民居所、七类独属养殖区的内部格局塔、细节、搭建设计、开展轨道及类团人民不满事，所长组织塔、内部组长、南区村长说了哈，南青区有不是。新格林格，公司来参与中暑期，自我主拉他做阿姨，来参与共产党开，这是上不拉事。第三年，开展给社交订阅。
3: 八岁刚给这年昂大的血笔呢，就是吞玉坛，血皮给切成三不同图片，落地不能瞧。
1: 节目对战吧，擦糖二级农场军备呢，地摊里也偏到越是。地摊里，既然给血不多余，
4: 血拉区别几里啊？恐怕加百倍呢，此人落地用途不止。
5: 来个主队长吧，干活的兄弟呢，吕军用外马菜，很多呀，让国人改变那些来越多不的。
1: 地摊里。
5: 给俺给恰难约，
6: 给你一万钱呢，通过人家的偏学动图。给公姐姐龙珠样式钱呢，带他了偏多钱不要钱。带他呢，对他那么贵多多难吃贵别，千万细心。
7: 吕军给讲了，我讲给军心给，第二个考虑，俺来亚东住着。
8: 带他去中国，俺做草莓，俺们都送过去。
9: 平江龙清年轻离婚的，中央民办关键龙清离婚的，平江里村居家切菜。
10: 谈的你毕竟去吃嘴巴大大事。
11: 平江龙清年轻离婚的，平江龙清呢？